0: 녹음을 실록을 만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또 그렇다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이 빛으로 살면 온 세상에 환해지리라는 소망. 나 한 사람이 선한 양심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정직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보는 거죠.
0: 네.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지으면 온 세상도 나에게 밝은 웃음으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참으로 위대하죠.
1: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부터 먼저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나뭇잎 한 장처럼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푸른 희망과 은혜로 꽉 채우는 그런 생기 있는 하루 되시기를 모두 모두 응원해보는 아침입니다.
0: 네.

0: 에르즈였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네. 녹음이 짙어져 가는 이 계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결국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1: 네. 아, 말씀은 영원하리라. 에,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아, 잊어먹을 만하면 또 신약성경에도 나오고, 아, 우리에게 정말 변함없이 아마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귀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푸른 꽃은 시들고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가 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오늘도 샬롬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저는 주일 항서교회 예배를 다녀왔어요.
1: 네.
0: 6.25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고, 또 우리 항서교회 교우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동역 많이 해주셨고요.
1: 네.
0: 또 세계로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장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전파 선교사로 약정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1: 네.
0: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컨텐츠들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야, 더 열심히 방송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네, 뭐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늘 정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기가 사실 또 쉽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또 선교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주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0: 아멘.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월요일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야,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여정도 이제 신약 성경에 딱 두 권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랑의 사도 요한의 1, 2, 3서를 살펴보고 곧까지 금요일까지
1: 네.
0: 공부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제 그리고 내일 함께 보는 책 딱 끝나면 다섯 번째 성경 여정도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목사님.
1: 대단합니다.
0: 와, 목사님이 다섯 번째 성경 여정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1: 네,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야, 참 새로운 신선한 시도다. 아, 좋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다섯 번을 돌았군요.
0: 네.
1: 대단합니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아마 아, 나 자신 뿌듯해 하고 계실 거고, 아마 이 방송을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중간서부터 함께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아마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차례 혹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예배드리거나 인도해야 되는 가정예배라든지 구역예배, 목장예배, 마을예배 할 때 아마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렇게 성경공부를 극동방송에 쭉 하셨던 분들은

0: 여러분들 모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두 권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네.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이 책은 어떤 책일는지 목사님 문제 주시죠.
0: 네, 이 책은 신약성경 중에 가장 짧은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또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 이 책은 이제 마지막 책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그런데 굉장히 짧고 또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아주 짧지만 정말 논쟁거리가 많이 됐던 그러한 책이라고도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보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1: 네.
0: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의 이름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유다서, 2번 유당불내증.
1: 네. 네, 월요일 아침 여러분 좀 개운하게 시작하시라고 힌트 아주 직관적으로 딱 보일 수 있게 드렸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둘 중에 하나는 배가 아픈,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질환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배 아프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주시죠.
0: 네, 1번 유다서, 2번 유당불내증.
1: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 주시면서 설레이네요. 오늘과 내일 공부하면 이제 다섯 번째 성경 여정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함, 수고해서 나 자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어떠신지, 오늘 월요일입니다. 축하하고 싶은 일, 나누고 싶은 일, 기도 제목도 꼭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울정 0933,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알자야 61이 불러요. 빛으로 비추시네.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지금 시각 9시 21분 2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책은요.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정답 1번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0: 아, 유당 불내증 들자마자 배가 왠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오늘은요. 유다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66권 함께 공부하면서 사실 이 신약 성경 이 후반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를 하루에 한 장씩, 한 권씩을 보고 있다는 게 좀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매일 성경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0: 네,
1: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장, 25개의 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만은 오늘 함께 이 신약성경 26번째 책인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의 은혜를 누려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의 책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1419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1419님 유다서 기대합니다. 네, 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누군지 알거든요 저는.
0: 비예보가 있는 월요일 목사님 네.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0: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3900님, 우리 귀요미님 출석해 주셨고요. 4039님입니다.
1: 네, 샬롬 정답. 유다서 목사님 차피디님 늘 육회 발랄한 목소리 존경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니씨 찬양 신청해 봅니다. 사명 듣고 싶어요.
0: 네. 요청해 주신 찬양들 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해볼 겁니다, 여러분. 아, 어제 안 그래도요. 네. 항서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오셔서 오늘도 샬롬 너무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아침마다 이 성경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아드님도 치과 의사분이신데 방송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성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물론 이제 한 분이 주 강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래서 개교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매일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성경 다섯 번 전권을 통독할 때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중첩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네,
0: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열 분의 목사님이 다 개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들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과 해설로 성경을 보는데 벌써 다섯 번째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또 우리 번갈아 가면서 목사님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다양하고 좀 폭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또 원래 능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풀어주는 귀한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은혜와 감동 있는 시간이에요.
0: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에서도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컨텐츠고 열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 레이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야 과연 이게 다른 열 분이 릴레이로 방송을 이렇게 성경을 개관해가는 게 괜찮을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극동방송에서도 저희 부산 극동방송에서 최초로 시도했고 벌써 다섯 번째 내가 함께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함께 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기쁨과 만족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방송을 이 시간대 사실 보려거나 들으려거나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요즘 OTT 같은 거 접근하시려고 하면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평일 오전 9시에 부산 극동방송 채널 딱 맞추면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방송은 없었어요. 아침마다 라이브 쇼로 성경을 개관하고 라이브로 성경을 낭독하고 또 실시간으로 성경을 함께 큐티하고 소통하는 이런 방식의 성경 공부 또 큐티 접목 프로그램은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고 네. 여러분도 처음 듣잖아요.
1: 이제 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번 마태복음에서 구약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하고 나면은 막 끝내겠지 이런 생각도 조금 했는데 한번 다 하고 두 번 다 하고 다섯 번이나 지금 돌았어요.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진행하신 우리 부장님도 정말 헌신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 사역에 참여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 다섯 번 돌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그러니 이렇게 청취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0: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듣고만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은 얼마든지 무료로 계속 남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동방송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랑방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나눔이든 좋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아침마다 조반으로 먹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사랑방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니까 여러분 나누고 싶 기도 제목이나 또 오늘 아침 중요한 또 일이 있거나 미션이 있으신 분들 또 자녀 시험이나 취업 앞두신 분들은 여러분 또 그런 기도 제목들도 아침 주시면서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익명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매일 아침 나오시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

0: 을 만났다고 하는 메시지 도착했습니다. 네. 6387님입니다.
1: 아, 지난 금요일 특집 방송 오셨군요. 아, 극동방송 방송국에서 배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희식 목사님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0: 네, 김희식 목사님 콘서트 때 우리 홍 목사님께서 메시지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또 홍 목사님 만나 뵈셨다고 또 반가운 인사 보내주셨고요. 김희식 목사님 콘서트 다녀오신 909님도 피드백을 남겨주셨네요.
1: 네, 목사님 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김희식 목사님 캘리그라피 찬양 콘서트에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만나 뵈어 반가웠습니다. 목소리보다 실물은 더 샤프하시니 살을 좀 뺐어요. 은혜로운 말씀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1: 네, 조금. 네.
0: 아마 캘리그라피 찬양 콘서트 네. 오셨던 분들은 홍석진 목사님도 반갑게 다 마주하셨으리라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아침에 또 목사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 또 이럴 때 힘이 나잖아요. 목사님.
1: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오늘 홍석진 목사님께 또 반가운 인사 보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5843님입니다.
1: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흐린 날씨에 한 주가 열렸지만 말씀은 고대합니다. 대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유다서 출석합니다. 좋은 씨앗의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듣고 싶네요. 대전 어디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네. 대전 살다 왔으니까. 네.
0: 감사합니다. 3874님입니다.
1: 네. 여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성경을 깊이 있게 잘 개관해 주신 귀하신 목사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길을 부으심 은혜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7772님 오셨고요. 앱을 통해서 2042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6387님 5937님 3164님 잘 받았어요 문자 라마나요까치님도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성경 유다서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신청곡 남겨주셔서 신청곡도 함께 나눌게요. 대전에서 출석해 주신 5843님 좋은 씨앗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곡 함께 듣고 유다서 개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목사님,
1: 네.
0: 유다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책이겠죠. 유다가 누구일까요? 네, 제일 1장밖에 없으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거기까지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를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역사 또 전승 거의 뭐 다 일치하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책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아, 또 이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 그것도 좀 설이 나뉘긴 해요. 60년대 초반 내지는 70년 뒤에, 조금 더 뒤에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시기를 따질 때 또 흥미로운 것이 베드로 후서하고 겹치는 구절이 한 8구절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늘 많이 쓰이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발람의 삭슬 뭐 따른다든지 소돔과 고모로가 나온다든지, 아, 독특한 구절인데 베드로 후서하고 똑같은 구절이 8구절이나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를 먼저 기록하고 그걸 참고해서 유다서를 썼을까요? 유다서를 먼저 기록하고 베드로가 그걸 또 인용을 해서 썼을까요? 아, 요 문제인데, 베드로 후서는 64년에서 67년 베드로 순교하기 전 그 사이에 기록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다음에 쓰여졌다 그러면 60년대 말 70년대 되는 거고,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봤다 그러면 유다서가 더 앞이 되는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 후서하고 한 8구절 정도가 겹친다. 그것도 흥미롭고요. 또 내용을 보면 그 유다서는 사실 오랫동안 이걸 정경에 넣을 거냐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보면 다른 어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두 군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서. 네, 에녹서를 인용한 그런 구절과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모세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 두 구절 때문이에요. 외경을 인용했다. 그래서 유다서는 정경이 될 수 없다. 그런 주장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가 정경으로 인정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선포한다는 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거짓교사, 이단사설의 무리들을 정면으로 논박하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변증, 교회의 수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유다서 내용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앞부분은 그래서 거의 전부 다가 거짓 교사, 이단 무리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논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뒷부분에 있고, 마지막 끝나는 절은 송영이라고 하지, 영광을 돌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예배 시간에 가장 즐겨 썼던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절로 마무리되는 책이 바로 유다서라고 개관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유다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네. 오늘 이 외경이라는 것을 네. 가르쳐 주셨는데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와,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
1: 아,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예, 혹시 천주교 우리 가족들 친지들 중에 성당 다니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당 다니는 분 중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물어봐요. 왜 천주교 내지는 이 기독교 역사가 제2정경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제2정경으로 받아들이는 7권. 그걸 왜 개신교가 지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난처하실 거예요. 네. 원래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외경 중에서도 제2정경이라고 불리는 7권의 책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동방정교의 에티오피아 정교의 이집트 정교의 로마 가톨릭까지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70인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70인경인데 70인경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셔요. 그 70인경에 이 제2정경 7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종교개혁한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7권을 빼버렸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다. 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제2정경을 단 한 번도 인용하시지 않았다는 거. 네, 아, 그런 이유로 우리 종교개혁한 당시에 7권 빼버렸는데 저도 얼마 전에 누구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오랫동안 성경으로 받아들이던 책들을 개신교에서 마음대로 빼버렸냐. 당신들 그거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저야 목사니까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어디 나가가지고 그런 거 들으시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마 똑바로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아, 우리 외경은 아예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 그런데 유다서에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유다서에 나오는 두 개, 아까 말씀드린 에녹서하고 모세승천기라고 하는 이 외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이는 제2정경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외경이에요. 이건 뭐 원래 애초에 70인경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러나 또 에녹서 같은 경우 이 에녹서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또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서 공부할 때 외경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뺐느냐. 왜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 원래 애초에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이 보던 성경은 없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물론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신 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사도들도 유다서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유다서가 인용하는 이 두 권은 제2정경에 포함된 그런 외경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외경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외경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보던 책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보던 책을 인용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유다서 시작하면서 단 한 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많은 또 학자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논쟁의 거리가 됐던 책이라고 목사님이 개관을 열어주셨군요.
1: 네. 그 외경 자꾸 이야기하니까 다 아실 텐데 오늘 이제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을 읽을 거라요. 아, 유다서에 나오는 그 외경이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은 다 아실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의 시신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유일무이하게 유다서에 나와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이게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좀 봤나 봐요. 그걸 이제 인용을 해놓은 거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너희가 즐겨보는 책에도 미가엘 천사장조차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0: 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은 마음대로 비방하고 마음대로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들은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자라는 뜻보다는
0: 네.
1: 당시 대중들이 문화적 코드로 알고
0: 그렇습니다.
1: 있었던
0: 네.
1: 이 에녹스와 모세 승천기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논증의 증거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군요.
0: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막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막 소설이 있다면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지금 다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럼 당신들 소설에도 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또뭐 신약성경에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우리가 그의 아들 백성이 아니냐라는 시구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1: 와, 아마 오늘 성경 66권 저희가 다섯 번째 개관을 하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와,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절대 들어볼 수 없었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카톨릭 성경하고 개신교 성경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그리고 외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개신교 성경에는 이 카톨릭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 일곱 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두 권은 또그 일곱 권은 아니라는 거. 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배웠는데요,
0: 네,
1: 목사님.
0: 한 가지만 더 보충한다면 로마 가톨릭에서 그 제7권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말라기에서 예수님 등장하실 때까지 400년 침묵 기간을 다루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니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입장이지만 아이 또 로마 가톨릭 이 사람들은 거기 비었으니까 뭔가 좀 채워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그 부분은 찬동할 수가 없죠. 네.
1: 네. 자, 오늘 유다서 정말 짧은 성경입니다만, 아,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앞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무엇을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복음서 당시를 보면 예수님 동생들은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뭐 조금 더 심한 얘기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그 이후에 아마 참회하고 더 분발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고 또 그전에는 뭐 진짜 예수님 잘안 믿던 유다라고 하는 동생도 성경의 기록자 또 특히 거짓 무리들과 앞장서서 싸우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자,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쓴 서신이 두 권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형이셨고,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두 동생이 공생애 기간에는 예수님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지만,
0: 그렇죠.
1: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이 유다와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들이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0: 네.
1: 참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
0: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인데 형제가 그중에 야고보하고 시몬은 순교한 걸로 알려지고 유다는 노환으로 별세한 걸로 전승에 기록됩니다. 또 누이 동생 둘 이름도 궁금하시죠? 마리아하고 살로메로 전승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네 그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1: 야,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벌써 유다서 마칠 시간이에요.
0: 네.
1: 방송이 이제 11분 정도 남았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유다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오, 이런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성경 낭독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싫어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은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유다서 앞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교사, 네, 가는 강력한 논박인데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요. 유다서가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다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도대체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예, 앞부분에 전부 그런 얘기인데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이란 말. 물론 이 경건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바울인데 그런데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이 말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경건, 사회를 향한 경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역시 쓴 것도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거 아시죠? 말에 제갈을 물리고 하는 경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이 바로 거짓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정욕, 조롱, 분열, 성령이 없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가 중요한 이유가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150에서 200개 정도 있대요. 이상한 사람 소리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단의 거짓 사설에 넘어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단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가까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유다서 짧지만 이 구절을 잘 묵상하셔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식별하시고 그래서 우리 바른 교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꼭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 그 뒤에 있는데요. 20절부터 보면 네 단계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습니다. 요 네 가지만 오늘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세우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면 또한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대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네 가지, 이 유다가 그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 그들을 향해 우뚝 서서 성도 여러분, 그들을 잘 식별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를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유다서를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 가장 중점으로 두셨나요?
1: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모든 교회가 판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 제가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또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성경, 오늘 우리 처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러한 다른 복음 이상한 얘기들은 풀과 또한 꽃과 같아요. 막 무성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언젠간 다 시들기 마련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서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가 권면하고 있는 진짜 복음의 귀를 귀 기울이고 또 목사님께서 당부하셨듯이 무성한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말씀의 본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14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1: 네, 오늘도 샬롬. 유다서 큐티 수준이 와, 감사합니다.
0: 홍석진 네. 목사님 지난주 말씀 전하실 때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1: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하시면서 5843님도 전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이 준비한 또 다른 특별한 세미나죠. 2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그동안 무림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 직접 만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 단문 50원 고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전석 무료 초대이면서도 식사까지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안 오실 이유가 전혀 없고 오시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성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탐독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지를 삶으로 체험한 네 분의 목사님의 강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재 목사님, 조성현 목사님, 신대호 목사님, 박봉열 목사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게 된 축복을 간증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초청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문자로 고수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사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아까 전에 우리 묵상한 거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2: 이 시간에도 극동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황정혜 권사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황정혜 성도입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보건정책, 보건행정학에서요. 보건행정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2: 황 권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가 대학교 때부터예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없다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세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비용 효과적이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어차피 사는 거 있다면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제 발로 말씀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예, 그래서

0: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변화되는 그 각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얼기설기 꽉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정신을 못 차리게 따라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처음 만났던 선배 언니와의 교제,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변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존재에 대한 본질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때는 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변화된 시점에서.
1: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찰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0: 우리 저기 학생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동시에. 그런데 중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있는 것에서 먹고 사는 일, 또 만나야 될 사람, 또 여러 가지 육아, 엄마로서 일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 주기 때문에 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왕가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학부 때 우리 동기들 보면 어머 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1: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셨고 북녘의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된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학교를 옮겼어요. 제가 연구나 뭐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쉬었는데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막 경쟁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 그 3차까지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는데 지금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줄 아무 저기가 없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너무 그게 전국을 찌른 거예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 제가 극동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는 방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1: 황 권사님은 이후 본인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 에스더가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 자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전파 선교사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쓰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사실 뭐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줄기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도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복음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전파 선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여보, 대학교 때 만나서 이제 대학교 때 만난 그만큼 사는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나의 완전히 밑장 빠진 모습까지 다 본 그런 자기가 나를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 품어줘서 고마워. 남은 생에 서로 더 건강

0: 건강하게 부모님의 삶도 챙기고 우리의 삶도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자. 화이팅!
1: 너무나도 고맙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화이팅을 외친 황 권사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0: 90일간의 새벽 예배에 임하면서 저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매일 들었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면 심판대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상황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푹 잠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겨 세상을 이기고 계신 황정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도 막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속방송에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속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회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근원을 치유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마음의 깊은 근원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들 다들 아마 하실 겁니다. 보통은 조용한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준비시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괴한 상태가 아닌 부정적 감정을 느낀 직후에도 큐티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마음의 무의식으로부터 제거해야 할 무의식적 뿌리가 자극을 받아 이식으로 표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경우 부정적 감정은 그 감정을 만드는 무의식

숨겨져 있던 원인에 접근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또 찾으시면 되죠. 이 생각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서 부정적 감정의 근원적 원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적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는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평소 자극받지 않고 편안할 때는 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몰랐으나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이 생각은 진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거짓된 생각이라면 이 생각은 늘 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부정적 감정과 그로 인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생각은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진리로 채워야 할 근원적 영역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찾은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정적 생각들을 뽑아내실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인한 감정과 육체의 열매를 뿌리채 뽑아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혹 정신질환이 있다면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영역에 주님을 초청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 경험될 때 기억하십시오. 꼭 부정적 감정 밑에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무의식적인 거짓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부정적 감정 뒤에 있는 생각을 잘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잘안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큐티를 부정적 감정을 느낀 직후에 자꾸 하시다 보면 내가 왜이 상황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보통 부정적 정서를 만드는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정서가 느꼈을 바로 그 직후에 한 30분이나 있다가 차분히 앉아서 조금 전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그 감정을 따라서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찾아보신다면 그 생각은 십중팔구 거짓된 생각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큐티하듯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생각 말고 주님 주시는 참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근원적 마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영국의 한 법정에 아주 무거운 정적 속에 한 남자가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이 남자의 죄목은 아내 상습 폭행입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냐? 그는 단한 번도 자기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할까요? 재판을 보다 결국 참지 못한 이 남자가 판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얼마나 다정하게 안아주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증인석에 앉아 있는 아내의 팔을 덥석 잡고 재판정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격한 감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순간 법정에 외마디에 아악하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너무나 격렬했던 그 포옹에 아내의 어깨뼈가 우두둑 빠져버린 겁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눈을 동그랗게 뜬 판사는 진짜로 폭행 현장을 내가 봤다면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구속시키고 이 남자는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지혜롭게 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내 결백을 입증해 보겠다고 말이나 또는 자신의 논리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엉뚱한 결과,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숨막히는 억울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떤 지혜로움으로 대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한 이야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덥고 목마르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온갖 짜증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인솔하는 지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당시 동행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세를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야? 왜 모세는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돼? 이런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족장급 지도자 250명이 고라와 같은 생각을 하며 드디어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내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려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는 거 보니 애초부터 가난이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극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세웠고 여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들의 반란에 모세는 너무나 억울하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에는 그래 그럼 누가 진실인지 맞장 토론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어쨌든 간에 지도자니까 군사를 동원하거나 법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대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세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응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저마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느냐. 다음 날 반란을 일으킨 고라 쪽에 250명이 다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형이면서 아론이었던 제사장에게 향로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250대 2, 향로로는 250대 1에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대결은 누구의 그 승리로 이 대결이 끝날까요? 잠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들 이만큼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말을 반역하는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다급해서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빨리 반란을 주동한 고라로부터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 다급한 경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쭈삣쭈삣하며 고라로부터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모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고라의 편에

붙는 사람도 보였어요. 잠시 뒤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고라와 고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꺼지고 생매장을 당해요.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에게는 그 향로에 불이 마치 폭발하듯 세지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특별히 모세의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모세가 잘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론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떡하든 모세의 결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치도록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감정으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왜 감정을 안 쳐야 되느냐? 감정이 내려가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막 흥분되고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차분해질 때 그 다음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은 실제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막 화가 나고 억울하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뭐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지혜를 구하거나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의 불을 꺼야 된다. 최근에 뇌신경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좋은 호흡법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신 다음에 다시 조금 짧게 한 번 더 마신 다음에 입으로 길게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생리적 한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불안하고 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호흡이 우리의 몸 전체를 진정시킨대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하면 뇌신경에 아, 지금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야 라는 호흡을 통한 신호가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내가 주체가 안 될 만큼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이 호흡을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침착해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에게 이 호흡을 훈련한대요.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침착함을 되찾는 이 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에 넣고 또 실제로 미국의 소방관들에게도 화재 현장에 진압하기 전에 이 짧은 생리적 호흡을 하고 들어가도록 훈련한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이 침착해져야 다음에 생각하는

플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육신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거 육신의 불을 껐더니 그 다음에 뭘 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소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호흡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조절했더니 비로소 영혼의 호흡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면서 정말 억울할 때 이 모세처럼 영혼의 호흡이 트이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 이걸 잘 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고민해요. 이때 이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당시에 어용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는 달랐어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 아합의 욕심으로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지는 건 물론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거짓 영을 말하느냐고 이 미가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뺨을 맞고 자기의 본질을 무시당하는 너무나 큰 억울함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야가 이 수치심과 억울함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들이 그리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맞대응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아라.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보라라고 한마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라는 말. 내가 보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가야가 내가 본다는 건 미가야가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홀연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기듯이 그저 하늘만 묵묵히 바라봤어요. 가장 억울한 상황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불을 끄고

0: 영혼의 호흡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미가야의 말대로 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억울함도 풀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최종 처분은 맡기면 돼요. 요즘 월드컵도 하고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오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막 달려들어 싸웁니다. 심판하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심이 나면 내가 자신이 있으면 딱 하나 하면 돼요. VAR. 이거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의 화면에 조금 전에 플레이가 다시 리플레이 됩니다. 그럼 모든 관중, 모든 시청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진실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이 판정이 억울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VAR을 다시 보면 다 판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치고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호흡, 생리적 한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진정하고 영혼의 호흡과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젠가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세요. 왜?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집요하게 부추켜서 똑같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수록 육신의 호흡을 내려놓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과거보단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랑, 지금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억울함도 풀고 우리의 삶도 더 반듯하게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성경 스가랴서의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에게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미래의 회복은 오늘의 경건한 삶과 바른 믿음에서 시작됨을 가르쳐줬어요.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비록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마음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오늘도 인생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부산 더 드림교회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0: 아멘.
1: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잃어버렸으면 찾고, 닫혀 있으면 두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내고 열리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0: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 성도님, 중보기도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 아들 결혼식에서 폭우를 그치게 하시고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 부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먼저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또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에 좋은 날씨 주셔서 결혼식을 잘 올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시작하는 아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안전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가정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가정의 시작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가정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과 또한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직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모든 걸음걸음마다 또 선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008 성도님, 장애활동 지원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해요. 시간 잘 받게 하시고 계속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네. 자세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 장애 활동을 보조를 받는 것이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0: 아, 일을 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0: 장애 활동 지원사라고 네.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시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부탁을 하셨네요.
1: 네. 아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008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1008님의 장애활동 지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결과가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시간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1008

0: 가져가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네. 9507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토요일에 시어머님 생신을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0: 아멘.
1: 이번 달에 신랑 월급이 아직은 오르지 않았지만 급한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9507 성도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9507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요즘 방광 쪽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9507님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9507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회복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3923 성도님, 1년 365일 건빵으로 노방전도하시는 포항 저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골촌 작은 교회이지만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정말 1년 365일을 이렇게
0: 네.
1: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 정말 축복하고요.
0: 네.
1: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신 우리 상구 이사님도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축복하며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0: 아멘.
1: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365일 모든 날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환경에서도 노방전도에 힘쓰고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작은 교회이지만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열매도 주시고 전도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너무 귀합니다. 수년 내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7087 성도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은 군대 간 아들 면회 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아들이 코골이 문제로 양압기를 착용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 수면 검사 잘 받고 정확하게 딱 맞는 양압기 사용해서 생활관에서 코골이로 문제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7087님, 예, 특별히 군대 간 아들 코를 고는 문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0: 앞에서 우리 7087님이 하나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을 더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심지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7087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면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 모든 길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들이 코골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수면검사를 잘 받고 딱 맞는 양압기를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생활관에서 이 코골은 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7087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왼쪽 눈에 염증으로 붓고 통증이 있어요. 주님 낫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이 딸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0: 아멘. 네, 많이 정말 불편하시고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신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딸의 눈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실로암의 그 역사가 오늘 주님의 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서 기도했지만 능력은 또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888 성도님 친정어머님 최근에 열흘 동안 하열로 인해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하셨어요. 요도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하열을 하게 된 것이라 해서 오늘 입원을 하셨고 수술을 하게 되십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어머님을 위해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열흘 동안 하열을 하셔서 정말 많이 걱정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네, 오늘 또 수술이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0888님의 친정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된 하열로 인하여서 하나님 걱정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을 잘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원을 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또 역사하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치유와 회복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강건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치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평안 가운데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7138 성도님 38살 아들입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이직을 위해 그만두고 준비한 직장이 오늘 부산 공기업 최종 면접이 2시에 있어요. 청년부에서 맡겨진 사역도 열심히고 믿음도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다시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1: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7138님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또 새롭게 이제 오늘 공기업 최종 면접에 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남아있는 최종 면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면접을 보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시간 관계상 짧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4446 성도님, 큰아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자신의 자리를 찾길 기도해 주세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남편의 사업이 실패가 있지만 지금 함께 교회 나가고 가정을 단단히 또 세워가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우리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4446님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이의 취업의 과정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선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어머니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그 육신과 영혼이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남편의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부산 더 드림교회 이재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3살 때 성소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장차 다윗을 기름 붓게 되는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이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평범한 집안의 아들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사무엘은 명문가 자식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점점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셨어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우리로 치면 유재 유아부 때부터 쫙 준비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실 것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 사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집하게 된 국가적인 사건이 바로 BC 1075년에 있었던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에벤에셀의 승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공식 무대에서 하게 하신 첫 번째 말은 그거였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돌아온다는 말은 with all your hearts 온 마음의 뿌리까지 삶의 모든 영역까지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봤자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회개는 위선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서 이방신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남신인데 풍요의 신이고 군사적인 힘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으로 가나안의 음란한 성적인 문화를 상징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을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문화와 폭력의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영향을 이스라엘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그 문화가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해도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문제는 나쁜 걸 알면서도 300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우상들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나쁜 것도 정이 들면은 빼기가 힘들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말이 쉽지 그거 정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300년 동안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접했으면 이걸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정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맨날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회개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우상에 세상에 너무 마음을 주다가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요. 가정이 무너져 내렸을 때요. 더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비명과도 같은 절규가 튀어나올 때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 나온 거죠. 같은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결단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와 우상들을 섞어서 섬겼는데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은 이제 순결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예요.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섞어서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가증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거룩은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서 그 예배에 파워가 생겼어요. 몰입이 됐어요. 우상 숭배도 같이 하면서 적당히 드리던 예배와는 차원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예배로 돌아오면요. 한 시간만 예배해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군대대기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엄청난 파워와 기름 부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민족 영적 대각성 집회의 타이밍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츠바는 와치타워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망대예요. 곧 한 해발 78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달려올 수 있는 딱 중앙 지점에 있어요. 12지파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뺏긴 뒤에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심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여주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우리끼리 절대 화합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성령께서 12지파가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서 기도하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pray라고 나오지 않고 intercede라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물꼬를 터줘야 돼. 이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브릿지 같은 존재가 기도의 물꼬를 터줘야 돼요. 중보자 사무엘은 바로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앞장서서 물꼬를 터주셔야지

이 거룩의 기름 부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도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것은 물을 붓듯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뜻이고 물이 씻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죄했는지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씻어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했어요.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던 힘을 내려놓는 거죠. 힘을 빼야 돼요. 금식해서 힘을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붙잡게 됩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모세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모든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기도와 금식으로 뚫고 나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리딩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미츠바에서 다 같이 힘을 모읍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합심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나 되면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늘의 번딩입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딸릴 때 옆에 사람이 끌어주는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지금 딱 30대 초반이 된 청년인데 사무엘이 그때부터 리더십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영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헤드쿼터가 되었어요. 미스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했어요.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기도의 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져온 기도의 힘이 있죠. 우리 아이들 영유아 때부터 유재한 아이들 때부터 기도를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청년부가 되고 이제 교육자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나이도 학벌도 신분도 다 극복해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위가 생길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미츠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미츠바 영적 대각성 부흥집회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터집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전파한 게 블레셋인데 이것은 블레셋의 영향력 밑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들 봐라 이러고 있는데 또 미스바로 한꺼번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군사 행동을 계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려고 달려온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빌빌할 때는 마귀가 별로 우리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걸 같이 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냥 가만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별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 우상을 태워버린다. 마귀가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회개와 기도로 강해진 그리스도의 군대가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의 나라가 뿌리치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흥의 시간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잘해서 당하는 영적 공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워낙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상대 선수가 수비수를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각오하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면 되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한 번도 블레셋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짓밟히면서 딱 한번 블레셋에게 카운터펀치를 먹여본 것은 삼손이 죽으면서 신전 무너뜨렸을 때뿐이고 정기전에서 한 번도 정규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미츠바에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비무장이었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적은 완전히 중무장하고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기도하자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들은 기도의 파워를 알게 된 거예요.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위기가 몰려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하러 한 곳에 모였다가 이런 공격을 당했으니까 나쁘게 해석하려면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 헌신했을 때 사업에 일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선교여행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임직훈련 받으려고 딱 결정했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말썽 피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원망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으니까 아 정말 허를 찔린 셈이었어요. 너무 타이밍이 안 좋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적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타이밍을 짚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블레셋은 이번에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전쟁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블레셋 대군을 자기 본영에서 일부러 끌어내신 거라고 보면 돼요. 블레셋의 도시는 다 요새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앞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먼저 블레셋의 도시들을 쳤다면 도시 하나하나 공격하는데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블레셋이 그 강한 요새에서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이스라엘의 홈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블레셋이 괴멸되면은 블레셋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하고 회개했을 때 몰려오는 영적인 공격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를 사전에 괴멸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같이 온 거죠.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첫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긴 기도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는 힘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죽으나 사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뻐서 뭐 이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감쌀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블레셋은 확 몰려왔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도는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미츠바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모여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배 자리를 적의 무장한 대군이 비겁하게 공격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는 즉시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이 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랬다고 했어요. 중동, 고대 중동에서 번개와 우레는 비 오는 시즌 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도 아닌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신이 심해서 번개가 친다는 것은 신이 노여움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번개와 우레가 계절도 아닌데 떨어지면서 블레셋의 선봉을 괴멸시키면서 블레셋은 그때부터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괴멸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지, 가장 강한 사람이지, 어둠의 군대가 건드리기도 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군대가 지기 시작하면은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군대가 반대로 이기기 시작하면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막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있지? 그런데 그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을 추격하며 몰아붙이는데 벳갈 아래 13km 떨어진 국경까지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제대로 무장조차 안 된 이스라엘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정규군을 이렇게 가면서 괴멸시켰다. 성경에는 보면 일방적인 slaughtered, 학살을 했다고 돼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무엘은 그렇게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곳에 승리의 돌탑을 세웠는데 정신 차리고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정신없이 몰아내고 보니까 탑을 세웠는데 여기가 어디냐 보니까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어딥니까? 20년 전에 블레셋 대군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가 탈취되었던 그곳이야. 그리고 그 뒤부터 20년 동안 에벤에셀은 끔찍한 이스라엘의 트라우마가 되었어. 저주받을 이름이었어요. 돌아가기도 싫은 이름, 생각하기도 싫은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됐어요. 모두가 눈물이 왈칵 터졌고 사무엘이 그래서 너무나 감동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0: 과거의 실패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끔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실패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패배 에베네슬이 변하여 승리 에베네슬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츠바의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의 승리는 미츠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원한다면 미츠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고 미츠바에서 사무엘이 피어올린 이 기도와 회개의 불길이 바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한 번 이긴 대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 생애 동안에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지만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지.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힘은 백악관 청와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한 어둠의 군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한 지도자가 여러분 시대에 오래 살아있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의 기도의 보호막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사무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정말 정치적으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1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그론에서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강한 성읍들이고 군사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인데 그 영역 근처까지 있던 모든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회복했다. 이게 부흥의 사이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가 재정 상황이 무너져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지. 부흥과 회복은 교회에 압도적인 영적인 권세를 입혀줍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듯이 영적으로 회복된 교회는 가정은 악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남북의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는 성도들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평화적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예배 현장에서 국내 3만 명에 달하는 북향민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는 조봉희 원로 목사의 품는 목회유산 위에 김형석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실과 카페로 전면 개방하는 생활 밀착형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 송도를 최소 단위로 보던 기존 목양 방식을 탈피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부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포에버 공동체는 매주 교회 학교 예배에 중보 기도자로 참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연륜을 전수하는 청지기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촌 교회의 수평적인 소통 중심 행정과 전세대 통합 목양 방식은 개교회주의적 성취 세태를 극복하고 교회의 물적 인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건강한 목회 승계 모델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사역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을 통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한미우호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들의 협연 속에 주한미군 관계자와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내에 미국 알링턴과 같은 참전용사 추모비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인들의 유산 기부를 선교재원으로 정직하게 연결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공동모금기관 미션펀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복음적 유산기부운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수혜사역을

0: 지정할 경우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현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혜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기부금의 20%를 세계 선교기금으로 배정해 아시아와 남미 등 재정 지원이 시급한 비서구 지역 사역지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1,000억 원 규모의 기탁금을 관리해온 미션펀드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며 향후 10년 안에 1조 원 규모의 유산기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는 1986년 파송된 이래 40년간 필리핀 현지에 38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김현두 선교사는 1996년 파송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베델 교회 등을 세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이번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와,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취미,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꼭 해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한마디 인사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하루의 첫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꺼내는 말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버스기사가 운전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청소원이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또 감사 고백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더 많은 감사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첫 곡으로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들어봤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감사를 선택하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는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선택과 의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 앞이 막혔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선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을 했죠. 날 향한 완전한 계획. 하나님이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힘든 때는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 나아가는 하루 되면 좋겠어요.

아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서울 챔버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두 곡의 찬송 같이 했는데요. 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6947번님이요. 교회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정말 네 애쓰고 계신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감사하네요. 6947번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교회에 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도 깨끗한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이렇게 애쓰시면서도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멋지네요. 네. 3714번님.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단골 가게 사장님이 늘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감사는 주고받을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2406번님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니까요. 힘내시길 바래요.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받은 은혜들 6583번님이 나눠주셨어요. 제 삶에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지만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감사죠. 우리가 오늘 뭐 내가 하는 일 잘 안 풀렸어, 뭐 잘 안 됐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부르면 바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이 특권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제목이 누구에게나 항상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금요일에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월요일에도 감사로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한 강연에서도 그랬잖아요. 감사로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 하루를 감사로 채울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오늘도 감사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제목들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해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을 내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고 청하지요. 그렇게 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 같지만 화해가 아닌 입맞춤을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기를 4년,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자녀 고난으로 점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였어요. 회개는 안 되고 분노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내버려 둠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송사하러 온 이들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해주고 껴안아 주니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고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신 사람은 왕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이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실 11년간 안 보며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할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했고 피해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압살롬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해요. 속은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나요? 직장과 가정의 왕이 되어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빼앗고 싶나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둘째, 도망가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14절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며 재촉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합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니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자기 백성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곧 구원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이기에 무조건 도망가야 모두 살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론임을 즉각 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이 후궁까지 해치겠나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 섭리에 맞게 쓰셔서 추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왕 노릇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다윗이 도망하듯 더큰 나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 곁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나요? 사랑해서 져주나요? 사랑하기에 물질, 명예, 시간 등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나요? 도망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 고난으로 도끼가 가득했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도끼가 빠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했어요.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지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온몸으로 절규하며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 저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 제게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라고 해요.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14절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의 더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할게요.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

0: 오늘 다윗이 벤메르하게 이를 때 그렉과 블렛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돌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들이에요. 통일왕국이 되며 수많은 인재가 등용됐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환난의 때에 다시 따라 나선 사람은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겪은 이들 뿐입니다. 다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해 갑니다. 눈물 흘리며 도망간 다윗이 훗날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 자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기에 도망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롬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왕좌에 오르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합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여 사랑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하길 원합니다.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고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더 큰 악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스테이
1: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

0: 곡이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노래. 뭐 찬양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게 교과서에서 삭제된 지가 오래라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통일이 당연한 민족적 사명이라고 나누기도 하면서 네. 어릴 때면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통일과 관련된 노래에도 사생대회, 웅변대회까지 있었어요.
0: 맞아요. 세대 단절과 또 다음 세대들부터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다시 심어주고자 네.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통일 노래를 복원해볼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시 싣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1: 다시 그렇게 통일 교육이 시작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0: 예.
1: 각 세대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외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며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꾸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저희 8월이면 나라사랑 막 축제를 하는데
1: 네.
0: 그때 했던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방송 OMP데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이 시간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7765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북한의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0: 네.
1: 저는 68세예요 하셨어요.
0: 와.
1: 10년 안에 또 이렇게 건강이 재개가 된다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함께 아니.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네요. 복음 통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99님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1: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0: 네.
1: 비 온 뒤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또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더 처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신나는 이 통일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피대 듣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남북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 북녘 땅에도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예리 언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 기도 한 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임지원 PD가 지난 주말에 또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우리 5827님 강릉에서 만났었다고 은샘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출석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1: 아유 참 이렇게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누

0: 누릴 수 있는 장들이 있다는 네. 그 시간과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여러분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주일에 뭐 6.25 기념 구국 성회라든지 그런 기념 주일로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0: 그쵸.
1: 그런 자리에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0: 아멘.
1: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해마다 8.15 광복절을 지으면서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축제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올해는 전북 익산과 또 전남 여수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통일 노래도 듣고 네.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0: 정말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잖아요.
1: 네,
0: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사방에 그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1: 네.
0: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 말로는 표현 못할 그 감동의 자리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네요.
1: 네. 행사 올해 창사 70주년이라서
0: 네.
1: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복방 선교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들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0: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북녘 땅의 고향 땅에 왜 전하고 싶은지 그 은혜의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봐야겠죠. 언어 퀴즈 한 뼘 차이까지 잠시 후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문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한 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0: 가까워지는 시간이 한뼘차의 퀴즈입니다.
1: 네. 정말 그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북한어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 맥락상은 알 것 같은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이거는 금융거래, 은행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답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은행을 그쵸. 이용하려면 있어야 돼요.
1: 이거는 네. 애기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0: 그쵸? 뭐 주식용으로도 따로 있고 세금을 낼래도 가상 이게 있어요.
1: 그쵸?
0: 자, 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아셨지?
1: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0: 전파 선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가끔 제가 그냥 무통제 입금할게요.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도 저희 대화는 들려드릴게요. 힌트랑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민서와 하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우리 국동방송 전파선교사 10,000원 더 후원하자.
5: 그럴까요? 그럼 민수씨 돈자리로 연결할까요?
4: 돈자리? 무슨 돈에 자리가 있어?
5: 아니 그럼요, 돈자리 몰라요?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에요.
4: 아, 북에서는 또 돈자리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5: 아무튼 민수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좋지. 아이, 근데 내 통장 번호가 뭐였더라?
5: 어머머, 자기 돈자리 번호도 못 외우나요? 03200.
4: 생각났다 자기. 생각났어. 알겠어. 전파선교사 10,000원 더 업그레이드 가자.

0: 전파성 교사 한 고자 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으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돈자리라고 돼 있어요. 돈자리라는 표현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 지연 씨도 외우고 있는 아마 돈자리가 하나 이상은 될 텐데.
1: 그죠? 하나요, 하나.
0: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기는 해요.
1: 맞아요.
0: 예, 일반 계좌하고 일반 돈자리도 있고 또 적금 돈자리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돈자리도 여러분 아마 그때그때 그때 가상으로 생길 거고 또 전파전교사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예금주로 돼 있는 거 이거 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아까 저희가 힌트 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4362님은 네. 오늘은 오픈북인가요? 하시면서
0: 근데도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이게 보기를 듣지 않으셔서
0: 맞아요.
1: 틀리신 것 같아요.
0: 자, 통장 번호, 뭐 비밀 번호, 예금 통장 다 나왔는데 자,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입니다.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드릴 거 없죠?
1: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직관적이에요. 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북한에서 표현하는 돈자리. 돈을 좀 모아놓는 그 자리.
0: 어떤 분이 이것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아멘입니다.
0: 저도 그래요. 근데 뭐 내 돈자리는 비어있는 듯 하나 하늘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
1: 하늘의 돈자리에는 꽉 차 있겠죠.
0: 아멘.
1: 숫자를 감히 셀 수도 없겠죠.
0: 복음 그래서 열심히 전하자고요. 하나님 아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자, 1번이
1: 계좌.
0: 2번이
1: 금고.
0: 자, 다시 한번 보내실 곳 알려주십시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이어드립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른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의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의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한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북한을 떠나서 곳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 신앙인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편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계좌, 2번이 금고인데요. 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6197님은

0: 육아휴직 중인 청취자입니다. 돌진한 아들과 아내와 남편분이신가 봐요.
1: 네.
0: 아내 뱃속 아기와 함께 쇼핑 겸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돈자리는 휴직 중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곳간이 있으니 걱정 네. 없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그쵸?
0: 네.
1: 또 우리 김포에서 주신 0308 성도님은 정말 해피데이 한 오늘이네요. 복으로 가득한 제 돈자리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데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복 많이 많이 발견하셔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돈자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J 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립니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됩니다.
0: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돈짤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개좌 2번 금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통

0: 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병차의 퀴즈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돈짜리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계좌입니다.
0: 우리가 구좌 구좌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뭐 저희도 이제 모금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좌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정답은 계좌입니다. 3328님 오늘도 극동방송 6회 상쾌 통쾌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북한 사람이에요. 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509님
0: 아멘.
1: 혹시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실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 계실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저희가 1509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같이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함께 나눠보시고
0: 그래요.
1: 교회 얘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0: 자, 그리고 2126 성도님 기다려지는 방송 복음 토기를 위한 방송 이 시간만큼은 참 은혜네요. 저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할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북중 접경 지역 가서 북한 땅 보시면서 아.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199님은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돈짜리 표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 돈짜리는 텅텅 비었지만 이 땅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여수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924님은 계좌 정답 남기셨고요.
1: 울산에서도 보내주셨어요. 7014님 1번 계좌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비 내리는 순천에서도 9182님 정답 보내주셨고
0: 네. 우리 오일이오님
1: 네.
0: 제가 겪어본 문제 중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런 그래요? 날도 있어야죠 뭐.
1: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내드렸을 때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아유, 그렇게 생각할
0: 괜찮아요?
1: 수도 있죠.
0: 네. 자, 오늘 정답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저도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0306님께 먼저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울산에서 주셨던 7014님도 드리고 계좌번호는 10개 가까이 외우고 있는데 텅장입니다. 텅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유, 네.
1: 9913님도 같이 드리고요. 은퇴한 우리 남편의 돈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아멘.
0: 아멘.
1: 1855님 그리고 3199님 아까 1509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오늘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네.
0: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통일선교부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떠났대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오실 아멘.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찬양사역자 이지은 씨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주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

0: 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겨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 기노스코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본문 주제와 연관된 중요한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를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서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오고한 영원한 사랑의 대화이며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룩한 창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복음의 가장 깊은 비밀과 영생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는 헬라 독사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사는 본래 영광, 광채, 본질의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패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로 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비와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묻혀있을 때 평범한 돌처럼 보이지만 빛을 받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흙덩이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빛이 비춰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헬라우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암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꿀에 대해서 연구해서 화학 성분과 원산지, 영양 성분을 모두 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한 번도 꿀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그는 꿀을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반면에 어린아이가 꿀 한 숟가락을 맛보았다면 어린아이는 꿀의 단맛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은 바로 후자이죠.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단순히 존재를 인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연합과 깊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70인역 성경은 이 아다를 기노스코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기노스코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삶의 관계

예이고 정보가 아니라 친밀함을 말하고 관찰이 아니라 깊은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충격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죠. 천국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왕궁에 초대받았습니다. 아이는 황금 의자와 화려한 정식들의 정신이 팔렸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궁전에 부른 이유는 궁전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란다. 천국은 궁전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보다 더큰 선물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왜 기노스코가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풍부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보가 있었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었지요. 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빌립보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더욱더 알고 싶어지고 더욱 사랑이 되죠. 더욱더 그분을 닮아 가고자 하는 거룩한 또 열망이 생기며 실제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기노스코가 맺는 인격적인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들여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앎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반드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교만을 만들지 않고 겸손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담대함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명을 바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재성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부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7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 고백하죠. 이 말씀은 삼일체 깊은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을 공유하셨지요. 그들의 뜻도 하나였고 또 사랑도 하나였고 본질도 하나였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만이
완전한 하나됨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

0: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하게 하다는 헬라어는 하기 아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또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진리로 반드시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성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영적으로는 침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떠 있게 만드는 영적인 놀라운 부력입니다. 그러면 기노스코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노스코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스코는 예수님과 깊이게 동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나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의 절정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랑과 순종, 거룩과 겸손, 그리고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깊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영원토록 계속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6.25 구국 기도회 및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대학의 기독교수 직원과 선교단체, 그리고 대학 교회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엘힘 워십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713-644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교회가 6월 28일 주일 세계로교회 본당에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합니다. 뮤지컬은 신 천노역

1-712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왜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왜 갑자기 잠자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대낮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45분까지 할애하면서 그것도 3만 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는 왜 자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안이라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요. 심지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시대 정신이면서 이게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날 그 밤의 말씀 중에서 고별 설교의 서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그 서론을 여는데 오늘 그 시작이 매우 비장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맨 앞에 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거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이 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금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뭘 강하게 금지하고 계시냐? 바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을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근심하고 있는 그 결과론적인 의미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 과정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타라소 근심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오늘 본문 근심하지 말라를 바꿔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런 암시적인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고 결국 지금 근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타라소, 근심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앞선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더 말씀하셨어요. 그한번더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우리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바로 여기서 심령이 괴롭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타라소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자신의 마음도 타라소, 근심으로 가득하셨으면서, 아니, 자신도 여전히 근심과 싸우고 계셨으면서 왜 제자들에게는 메타라소,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면 자기는 근심하면 안 되죠. 자신은 근심으로부터 탈출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근심하고 계셨으면서 왜 제자들에게 메타라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냐? 따라 합시다. 내가 근심하니, 내가 근심하니,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으니 우리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근심하니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으니 우리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타라소 근심하셨기에 왜 우리는 메타라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기에 왜 우리는 메타라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힘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힘이.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1절 하반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히 우리 보수 신학을 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겁니까? 내가 활용하고 싶다고 이 믿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공급해 주셔야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다른 차원의 믿음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단지 수동적인

의미로 주셔야만 받는 은혜 믿음도 있지만 능동적인 차원의 믿음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 능동적인 차원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냥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고 일하세요? 약속을 주시고 일하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바로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 능동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이요 잘만 작동하면 될 텐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작동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믿음이 멈추고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언제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가 또 왜 언제 이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다시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펜이 있으시면 밑줄 쫙 그으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쫙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대로 믿음으로 작동하려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여러분 믿음이 출발이 뭐냐,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냐, 하늘에 계셔야만 하는 예수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이유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셔야, 돌아가셔야만 하는 이유도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3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그만큼 말씀과 기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니 그 정도 믿음과 확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이 뜨끔미지근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도마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도리어 이렇게 물어요.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의 이 반응은요 매우 충격적이죠. 아니 너무나도 무섭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도마는 예수님과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그 길이 자기에게 왜 필요한지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왜 내 곁에 계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영적인 무지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모르니까 그 모르는 도마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믿음으로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내 믿음의 길이고 오직 내 은혜의 진리요 오직 구원의 생명임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믿음의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은혜의 진리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생명도 없다는 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시고 그 믿음을 바르게 작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 가끔 한 번 나타나. 가끔 그냥 가끔 간헐적으로 이게 믿음인 것처럼 나타나.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고백은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정반대로 시험이 찾아왔어요. 혼란이 내 삶에 찾아왔어요. 깊은 슬픔이 있고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느냐는 질문으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 혼란과 깊은 슬픔이 나를 찾아왔을 때 더욱 예수님이 오직 내 믿음의 길이요. 아멘? 그럴 때 오직 예수님이 내 은혜의 진리요. 더욱 예수님이 오직 내 구원의 생명임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속성의 차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서고 무너짐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공하기도 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다에 빠진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죠. 근데 주님이 오시라는 말씀에 또 순종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걷잖아요. 한 발, 두 발. 그런데 그게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이고 순식간에 그 기적의 기쁨과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속적인 기적 그리고 계속된 믿음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가고 예수님이 곁으로 갔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을 때는 성공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데 있는 순간에 인생은 실패가 되고 인생은 무너짐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동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냐, 언제는 넘어지고 언제는 일어나고 언제는 쓰러지고 언제는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집중 바라보면, 그분께만 내 마음을 향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 바라봄이 우리 안에 위대한 믿음으로 작동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오직 내 믿음의 길이시고 내 진리이시고 나의 구원의 생명이심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쉼없이 고백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그 평범함을 넘어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그 힘을 믿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힘,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서 넘치고 또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요, 그냥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들은 빌립,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오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요청인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의 이 표현이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가 하나님 제발 보여달라고,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의 이 요구가 믿음 있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숨겨뒀던 제자였어요. 어떤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고요, 일의 전면에 나서는 적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신앙적인 특징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빌립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놀라지 마세요. 빌립은요, 자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특징 가진 신앙인이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빌립은요,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자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꾸 잊어버렸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먹일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딱 내놓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변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6절 하반절 말씀이 딱 삽입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빌립의 영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숱한 기적을 경험한 빌립, 기가 막힌 은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으면서 그럼에도 그는 자꾸 놓치더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꾸 놓치더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내 삶의 권세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걸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요, 바로 앞에 자기 코앞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지 못해서 누구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엉뚱한 요청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요,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응할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뭐냐? 여기서 거처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나라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떠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 아니 더 크고 위대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시대의 최고의 개혁신학자라 불리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가시고 또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면 그 사이 모든 순간에 그분의 손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처소로 마련하러 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로 데려오실 능력의 예수님, 우리는 이 중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처소를 마련하러 능력으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능력으로 오실 거라고 한다면 그 중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제가 세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물들이 뭐냐면 이건 뭐예요? 피라미드죠. 이건 뭐예요? 만리장성입니다. 마지막 이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건축물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모양은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인간이 그 뒤에 숨은 거거든요.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 내면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염려,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염려가 피라미드를 만들게 했고요. 황제의 정치적인 근심이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물심판, 흩어짐에 대한 불안함, 그걸 좀 면하고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거 만들어서 불안과 금

0: 근심과 염려 다 떨쳐냈습니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더 큰 염려와 더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왜 근심 그걸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과 염려를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이,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아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 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자, 또 9248번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

0: 신호 갑니다. 다시.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듣고 계시죠?
2: 네.
0: 남편이
2: 네.
0: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2: 아, 많이 바쁜가 봐요. 지금
0: 그러니까요.
2: 바로
0: 연락을
2: 했는데요. 아쉽네요.
0: 그럼 다음 교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죄송해요.
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아, 일반 전화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놨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884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영숙,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야.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3: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스피디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지금 잠깐 정차 중이에요.
0: 정차하셨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저 혼자 네.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3: 지금 애기 픽업하느라고.
0: 애기 픽업하느라고?
3: 집에서.
0: 아직 네.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3: 네네.
0: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3: 아, 네.
0: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3: 네네. 라디오 껐어요.
0: 자, 우리 3428번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3: 김포. 살고 있어요.
0: 자, 어릴 네.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네. 선생님도 했고 20대 네.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네.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네.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3: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0: 와, 극동 방송은

0: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1: 그 뽕 방송은 저희 친정 엄마,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0: 네네.
1: 예전부터. 그래서
0: 예.
1: 항상 제가 성장이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충실을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아기 낳고 출산하실 때가 그때 딱 코로나

0: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1: 네.
0: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1: 오.
0: 네.
1: 이야,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라디오 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
0: 네.
1: 나도 저
0: 네네.
1: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어?
0: 네.
1: 이거죠?
0: 네.
1: 야,
0: 네, 맞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 년 방학이었고요?
0: 네, 맞아요. 한 5년 더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코로나 8년... 전부터 결혼 때부터 네네. 그랬으니까.
0: 네.
1: 아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0: 아니요, 1학년이요.
1: 그래요, 벌써? 1학년
0: 네네.
1: 8살.
0: 네.
1: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0: 아예
1: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0: 네.
1: 남편의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0: 네, 맞아요.
1: 교회 안 가게 된 거.
0: 네, 그러기도는 한데 예.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이름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1: 네.
0: 그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1: 예.
0: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1: 예.
0: 그 저희 남편도 너를 그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1: 예.
0: 같이 이제 기도하면은
1: 예.
0: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지금 만날 수 있다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송부 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1: 남편하고
0: 네
1: 와.
0: 영신 예배만 가게 됐어요.
1: 송부 영신 예배만.
0: 네, 주의를 못 챙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겠는데?
0: 네? 네, 엄청 옛날 너무 감사하다고.
1: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0: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엄마 너무 잘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1: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지역에?
0: 저희 엄마는 서울에
1: 있어요. 엄마가 극동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0: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1: 예.
0: 네,
1: 지금 듣고 계시면 네, 한마디.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0: 네.
1: 엄마에게 네. 한마디.
0: 엄마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저를 채찍해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1: 그렇죠.
0: 네.
1: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0: 네.
1: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0: 초등학교 1학년. 항상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주거든요. 근데 아직 예배당.
1: 아버님 예배는 안 드리고.
0: 네.
1: 아들, 딸.
0: 아들이에요.
1: 아들, 두 남자가 지금 네.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두 남자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골라볼게요. 아니, 골라볼게요가 아니라 제가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0: 견과류 하겠습니다.
1: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닌 본인이요?
0: 저요.
1: 오케이. 자, 견과.
0: 네.
1: 엄마는?
0: 엄마는 유산균.
1: 네. 너무 좋습니다. 유산균. 네. 그러면 견과를 네. 남편을 주고요.
0: 아, 네.
1: 남편을 주고 우리 3428번이면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네. 선물로 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네. 유산균은 네. 엄마.
0: 네. 네.
1: 이렇게 선물
0: 감사합니다.

0: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이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1: 부흥
0: 예?
1: 찬양
0: 부흥.
1: 부흥이요. 네.
0: 왜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1: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성모님한테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그런 노래긴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1: 네.
0: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흐르는 곡이가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3428번님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진노 중에라도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재인님 그쵸.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자, 15년 방학생 친구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찬양인데 이거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7703번. 자,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0: 받으시네요.
1: 아까
0: 환영수님.
1: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그
0: 그러게.
1: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PD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해서
0: 예.
1: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그렇죠.
1: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얘가 지금
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1: 뭐?
0: 17분 남았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1: 아,
0: 끝나고
1: 네네.
0: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예.
1: 얘가 무음으로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0: 우리
1: 같아. 집에 갔는데.
0: 한영수님한테 그리고 일반
1: 네네.
0: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면 다시 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잠시 뒤에 전화 드릴게요. 야, 우리 전재희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고 하는데, 권사님도 됐고. 야, 다시 이따가 전화 꼭 해볼게요. 또 하나의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0: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어?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아,
1: 저랑 그때,
0: 전현숙님.
1: 아,
0: 전현숙님.
1: 맞아. 네네네네.
0: 20년 방학생. 응?
1: 맞아요.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0: 네.
1: 드려주셔서,
0: 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1: 지금 세번 나갔습니다.
0: 아,
1: 세
0: 6월
1: 번
0: 5일날 저하고
1: 나갔는데,
0: 통화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0: 그,
1: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통화가 돼서,
0: 예, 금요일날.
1: 예, 그주 일요일날
0: 바로
1: 갔습니다. 그리고
0: 갔군요.
1: 계속, 네네. 그리고
0: 와,
1: 세번
0: 계속,
1: 가고,
0: 네.
1: 예. 아들까지,
0: 아들까지.
1: 아들은 그날 그 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0: 예.
1: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두번
0: 두번
1: 갔어요.
0: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1: 아들
0: 응?
1: 33입니다.
0: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예.
1: 네네네.
0: 아들이 두번 같이 가졌구나. 와. 어이,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1: 네네네. 아유,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꼭 저한테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예,
0: 네.
1: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0: 네.
1: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0: 예.
1: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0: 잘하셨어요. 교회는 집 근처 교회에 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1: 네네. 그 우주
0: 야.
1: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0: 그리고
1: 그래서
0: 그때 보면 한상희 님이
1: 예, 맞아요. 그때 한상희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0: 극동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1: 네네,
0: 한상희
1: 맞아요.
0: 님 엄청
1: 예.
0: 좋아하겠다. 예?
1: 한상희님이랑도 같이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0: 그니까요. 와.
1: 같아요. 너무
0: 선물도 잘
1: 좋아했어요. 예.
0: 받으셨나요? 예?
1: 저는 받았는데, 한상희님이 못 받았어요.
0: 한상희 님이 그때 선물을
1: 네.
0: 안 골랐나요? 아니면 고르는 거를 전현숙
1: 아니.
0: 님다 준다고 했나요?
1: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요.
0: 네.

0: 그다음에 한상희님한테 전화를 저 피디님께서 하신다 그러다가 그 폼에 맞춰서 그냥 한 그 한상희님 주소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제가 한상희님께 연락해가지고 예 좋은 선물 네. 제가 원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현숙님은 네.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0: 아, 예, 저는 예, 제가
1: 주얼리도 갖고
0: 예, 예,
1: 비타민도
0: 예,
1: 갖고 그리고 제가 한상희님 꼭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아들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0: 아들은 제가
1: 아니, 두 번이나 갔으면 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0: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네.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움스러웠던 것 같아요.
1: 계속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네.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시고
0: 네네.
1: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0: 아들은 예. 네.
1: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0: 없었죠? 아.
1: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가라고.
0: 아, 너무 감사해.
1: 아들
0: 네네.
1: 견과 선물 어때요?
0: 응? 괜찮아요.
1: 견과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네네. 선물을. 자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네, 방송국에서 네.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좀 꼭 좀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네. 첫 예배 어떠셨어요? 20년 만에 드렸던 예배.
0: 아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예. 그 찬양가 말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1: 네네
0: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1: 아 주께 가까이
0: 그 주께로 가까이를 예. 그 들려주셨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1: 예.
0: 진짜 그 노래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0: 아, 네네네.
1: 주께 가까이 혹시 너무... 주께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0: 맞아요. 그 주께 가까이
1: 예.
0: 주께로 가오니인가?
1: 뭐 주께로 가오니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주께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린 곡이.
0: 네, 저한테 그렇게 예 네. 맞아요.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 예예 예, 예. 근데 그 곡이 나왔어요.
0: 네네네. 그 성가대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예. 찬양하시는 분들이
1: 예예
0: 예. 예 가니까 그 노래 부르시고
1: 그랬구나.
0: 계시더라고요. 네네.
1: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예배가 좀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0: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예.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간다 한상희님이랑도 맨날 나 위해 기도한다 했는데 예. 가라 가라 했는데 알아서 갈게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기회에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진짜 네,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근데 예, 가서 말씀 들으니까
1: 예.
0: 예, 너무 좋았고,
1: 예.
0: 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 네네.
0: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자, 우리 전현숙님, 예. 우리 감사 기도 예.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0: 네네.
1: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 영접 기도 했다면, 사랑해, 네. 하나님.
0: 사랑해요,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수님.
0: 네,
1: 이렇게 네.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네. 가장

0: 기뻐하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아들,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이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네라는 그 마음들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네, 전현숙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꼭 와주십시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이권에 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아,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0: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철학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신은 죽었대. 집안의 원수, 집안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 성경에도. 다 둘러싸 앉은 우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를 해고 보니까 아, 신의 존재라는 게 없다. 목사의 아들이야. 신학 공부한 사람이야. 신은 죽었대. 학문은 일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제가 아는 길로 가려고 고집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길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길이었고 또 굳이 안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공사로 길이 막혀있거나 예상치 못한 정체를 만나서 한참을 돌아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듯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길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을 붙들고 살아가죠. 내 경험과 계산을 믿고 또 내 욕심과 계획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지금 이 순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일과 그 이후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의 음성으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고요. 4277님 안녕하세요 고 PD님 출첵합니다. 아멘 외쳐주셨습니다. 0688님은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외쳐주셨고요. 4446님은 미디움 고! 외쳐주셨습니다. 4549님 믿음으로 고 출첵합니다. 저는 오늘 멋있는 친구들과 만난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멋있는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믿음으로 고 함께 하시면서 귀가하고 계십니다. 4277님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앱을 통해서 받아가셨고요. 0742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여호와 일에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5093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새싹분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믿음 남겨주시며 말씀카드 받아가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치치님 정주행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또 입덧심한 큰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면서 시장에 나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정말 내 딸이 나의 자녀가 입덧이 심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그 근심이 있으실지 지금 시장에서 메뉴를 고민하시면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속히 아주 빨리 쾌유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9865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카드 받아가시면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현재 물류 작업 중이실까요? 네 지금 현재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문자도 좋고요. 사진도 좋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나눠주시면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0742님께서는요 전도 메시지 찾아보다가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와 함께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688님 믿음 남겨주시면서 앱을 통해 말씀카드 받아가셨고요. 7756님 믿음 몇 주간 냉장고가 고장나서 대충 살다가 이제 새 냉장고를 채우고 아들들에게 보낼 불고기를 많이 만들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저도 냉장고가 고장났던 적이 있는데 저는 자취를 해서 더욱더 이 냉장고 고장이 참 영향이 크더라고요. 새 냉장고를 들이시고 또 자녀분들 아들들에게 보낼 불고기 만들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참 부럽고 저도 불고기가 먹고 싶네요. 2863님 믿음 비 오는 날씨를 주셔서 시원케 하셔서 감사하며 저는 지금 레슨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부산 현재 해운대구 현재 기온은 19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흐림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들은 오늘 5시부터 강수 예정이고요. 또
22시 밤 10시부터는 강수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혹시 외출하시거나

저녁 늦게 외출하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서 비 맞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2863님 말씀처럼 이 비 오는 날씨를 주셔서 또 시원하고 또 상쾌한 기분도 들어요. 이 날씨 맑으나 비가 오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874님 열심히 차량 운전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운전 중에 문자는 조심해 주시고 정차하시거나 아니면 주차하시고 나서 안전하게 이 방송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사형님 더 좋은 일터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기도 제목들도 좋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 코너는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방 꼭 탈출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3874님께서 제가 정차나 주차 후에 문자 보내달라 부탁드렸더니 당연히 정차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멘. 네, 믿음으로 안전하게 이 방송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키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 성경퀴즈게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퀴즈 출제해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말씀탐정단 단장 김진형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공사가 다 망했습니다.
0: 어떤 네, 일 있으셨어요?
1: 수요일 날 교회 전기가 수요일 배전에 나가서요.
0: 어머, 네. 네.
1: 한전이 오고 막 난리 났는데,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날 그 밤에 네, 핸드폰 불 켜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0: 그러면 계속 끝까지 어두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셨네요.
1: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막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데 성도들은 큰일 날까 봐 기도하시는데 네, 제가 믿음이 적은구나 싶었습니다.
0: 이 문자 아까 7756님께서 몇 주간 냉장고 고장나서 새 냉장고 들이셨다고 하셨는데,
1: 아무래도 그 권사님들이 네, 나오시면서 하던 말이 우리 김치 냉장고 어떡하노 이래서 그러시더라고요.
0: 그 냉장고가 고장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음식 상할까봐.
1: 맞습니다.
0: 아, 어떻게 괜찮나요?
1: 아, 뭐 다행히 냉장고는 또 큰 탈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1: 네,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옛날 성도들 같은
0: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곳에서 빛 하나 없이.
1: 네.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하셨는데 네, 뭐 성도들이 더 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0: 그 가운데 더 맞습니다. 집중해서 기도를
1: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0: 아, 그래도 또 별다른 이상 없이 네네, 잘 해결이 되셨다고 하니까.
1: 네, 매우 심한 정전이었어요. 근데 사고도 크게 나요. 차도 밑에 파손되고 그랬는데.
0: 네.
1: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치고.
0: 인명 피해가 없었나요?
1: 네, 네.
0: 너무 다행입니다, 목사님.
1: 은혜구나 싶었습니다.
0: 네, 큰 일을 치르고 오셨네요.
1: 부목사다 네,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0: 네. 정말 바쁘셨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사 다 망하셨네요.
1: 공사가 다 망했습니다.
0: 4277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4277님 목사님, 김진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0: 애청한다고 하십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9507님도요.
1: 네, 김진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0: 인사해 주셨고요. 4445님께서 인사해 주셨네요.
1: 치과에 가려고 일찍 집에 왔는데 비가 와서 내일로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방송 들어야겠어요.
0: 아멘.
1: 맞아. 저도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0: 네.
1: 오늘 너무 집에 있고 싶은 날씨더라고요.
0: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는 또 라디오 들으면서
1: 그렇죠?
0: 믿음으로 함께 해야죠. 네. 네. 그리고 또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하잖아요.
1: 네네네. 네. 창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서.
0: 맞습니다.
1: 좋은 날씨였습니다.
0: 네. 4445님 오늘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장님 오늘도 네, 이렇게 방탈출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규칙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여러분 매주 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고요. 각 단서에 숨어있는 있는 가장 앞글자 단어들의 앞글자를 모으면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모으면 새로운 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가 오늘 최종 답이 되고요. 최종 답을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답을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0: 단서가
1: 공평이었죠.
0: 두 번째가
1: 사슴이었습니다.
0: 세 번째가
1: 공 아니, 세 번째가 네
0: 중심.
1: 네, 중심이었죠.
0: 이어서 최종 정답이 이 각 앞글자를 딴
1: 공사 중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앞글자를 잘 기억하시고
1: 맞아요.
0: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장님, 오늘 방은 어떤 방인가요?
1: 네, 오늘 방요. 오늘의 방의 제목은 복된 방입니다.
0: 복된 방이요?
1: 네.
0: 그동안은 뭐뭐의 방이었는데
1: 그렇죠.
0: 얼마나 복되길.
1: 아, 그럼요.
0: 이 방을 탈출하면 어떤 큰 복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 여러분,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0: 네, 방을 탈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은 그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죠.
0: 네.
1: 하나님께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별별별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0: 이것을 입혀서 입히셨다. 지어서 입히셨다.
1: 맞습니다.
0: 라고 했는데요. 세 글자죠.
1: 세 글자입니다.
0: 네, 별별별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힌트 하나만 주신다면요.
1: 인류 최초의 옷이죠.
0: 그렇게 되네요.
1: 맞아요.
0: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1: 첫 번째 문제 좀 쉽게 내려고 했습니다.
0: 네. 힌트를 하나만 더,
1: 하나 더 드릴까요?
0: 주신다면요.
1: 이게요. 이 옷을 만들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0: 맞죠.
1: 네. 무엇인가는 죽어야 돼요.
0: 네. 무서운 옷이네요. 네,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저는 오토바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1: 맞죠?
0: 옷을 생각하면요. 네. 좀 멋있는 옷이잖아요.
1: 요즘 남성뿐만 여성분들도 오토바이
0: 이
1: 타실
0: 자켓
1: 때
0: 많이 입으시죠.
1: 많이 입으십니다. 저는 한번 입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0: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1: 아니에요. 입어봤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0: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셔서 힌트는 여기서 이만
1: 그렇습니다.
0: 주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사용님께서 라이더 자켓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네, 이것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셔서 0742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 멋집니다. 인류 최초의 옷.
0: 네, 이렇게 힌트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맞추고 계신데요. 4445님은요.
1: 와,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이너시네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1: 정말?
0: 참 전 대단한 것 같아요.
1: 감수성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는지 정답을 폭풍처럼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정답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0742님께서 갑자기 패션쇼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사실은 그 앞에는 이제 무화과나무 같은 입으로 가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너무 금방 말아서 안타까워 보이시니까
0: 맞습니다.
1: 하나님이 멋진 패션을 준비하셨죠.
0: 네,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이너 되심을 이렇게 저는 이 표현이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히신 이 옷, 세 글자입니다. 이 별별별 무엇일지 문자와 채팅을 통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옹기장이의 찬양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함께 올려드리며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정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정답을 첫 번째 문제인데
1: 방송일이 역대급인 네. 것 같습니다.
0: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은 것을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아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별별별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바로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1: 정답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가죽옷입니다.
0: 네, 가죽옷입니다. 네네. 네,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신 가운데 두 분을 선정해 왔는데요. 네,
1: 첫 번째는요. 923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4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9232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가장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가죽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0: 네, 아멘. 보내주셨어요. 아멘. 네, 보내주셨고요. 또 0742님은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5908님께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가죽옷, 퀴즈도 풀고 지식까지 챙기는 복음 방탈출 너무 유익하고 좋네요.
0: 네,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신 가운데 5043님.
1: 가죽옷이요. 얼마 전에 창세기 퀴즈 대회 준비하느라 창세기 많이 읽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네요.
0: 오, 마침 창세기 퀴즈 대회를.
1: 그렇죠.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1419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정답은 가죽옷입니다. 인류 최초의 옷, 하나님의 창조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2126님은요.
1: 양으로 지은 최초의 양장인가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0: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1419님.
1: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1535님도 이렇게 네. 가죽옷이요 맞춰주시면서.
1: 네, 믿음으로 고! 지금 직장이 잠깐 방학이어서 퀴즈 맞추고 오, 너무 좋아요.
0: 네.
1: 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0: 잠깐 방학 중이신데 퀴즈로 함께하고 계신다 남겨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가죽옷이었고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입니다. 여러분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을 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단장님
1: 가였죠?
0: 네, 가 별별입니다. 네, 바로 그러면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 별별별을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통로로 비유하기도 하는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0: 오, 이번에도 세 글자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0: 네, 이 별별별 세 글자인데 힌트 좀 주세요.
1: 힌트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엘리야 전에 훨씬 전에 나왔던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땅이 마를 때 가장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갔던 동물입니다.
0: 와, 동물입니다, 여러분. 네. 혹시 좀 헷갈리신 분들 계실까요? 벌써부터 정답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아, 역시 애청자님들은 장난이 아니네요.
0: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별별별을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는데요. 이 별별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비유하기도 하죠.
1: 맞습니다. 네네.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 섬길 때 그때 참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이 별별별처럼 갑자기 재정을 흘려보내주시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억이 까마귀 이 별별별이 이 뜸을 제가 꼭 알고 있습니다.
0: 5123님께서
1: 우리 시원 어린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비둘기일 것 같지만 비둘기 아니에요. 네, 저는 비둘기라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0: 하지만 조류는 맞습니다.
1: 조류입니다. 네,
0: 조류는 맞고요. 맞아요. 동물입니다.
1: 맞습니다. 네,
0: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의 17장 6절에도 이 구절이 나오죠. 별별별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계속 보내고 계신데 생각보다 비둘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비둘기 아닙니다.
1: 저기 노아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 노아 하면 비둘기라 착각하거든요. 네. 비둘기 아닙니다, 여러분.
0: 네, 비둘기 아니고요.
1: 창세기 8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0: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앱도 보내주시고 앱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0742님께서 정답을 친절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방송 아마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1: 그렇습니다.
0: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으셔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두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하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1: 네.
0: 최초의 정답 유출사고가.
1: 아이고,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0: 목사님, 네. 그래서인지 정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 하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합력해서 네, 선을 이루네요.
0: 다 뜻이 있는 그런 목사님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0: 네, 오늘 두 번째 네. 문제 문제가 뭐였죠?
1: 피디님, 저만 그러면 됩니다.
0: 죄송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가 네, 뭐였죠?
1: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별별별을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0: 네, 바로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1: 네, 정답은 까마귀입니다. 네, 네, 우리 구호공씨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0: 네, 네, 저 순간 까마귀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정답은 까마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1: 네.
0: 저희가 어렵게 한 분을 선정해왔습니다.
1: 이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5908님이시고요. 정답을 까마귀 보내주셨고,
0: 네.
1: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0: 네. 단장님께서 이렇게 정답을 살짝 이렇게 흘리셨는데,
1: 네.
0: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0: 배려 있는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5908님 축하드리고요.
1: 네.
0: 네. 그리고 또, 9232님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어요.
1: 네, 까마귀입니다. 평소에는 우는 소리가 무서운데 다시 보게 되네요. 맞아요. 네. 저희 까마귀가요, 지역별로 의미가 달라요.
0: 그러니까
1: 약간 기독교 국가권인 북유럽이나 미국은요, 창조와 네. 지혜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이쪽 이방 동방 쪽에 있는 나라들, 서유럽 쪽 국가들은 약간 그 불길한의 상징이에요. 근데 실제로 까마귀는 매우 똑똑한
0: 그렇죠,
1: 조류 중에
0: 하나입니다. 들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노아홍수

0: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밖으로 먼저 보내셨던 동물이 까마귀인 거 보면 가장 똑똑해서 그렇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 왠지 사사사오님도 어르신들은 까마귀가 울면 왜 재수가 없다고 할까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0: 어제 한번 울산, 울산에 가면 고향이 울산이라서 까마귀가 하늘을 덮을 때가 있어요.
1: 그렇게 많이요?
0: 네, 완전히 덮을 때가 있는데 새까매요 하늘이 그러면.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뭔가. 하지만 까마귀는 하나님이 매우 창조하신 그 짐승 중에서 매우 똑똑한 짐승이다.
1: 네. 7756님께서는 까마귀 정답 유출 이렇게
0: 그만 말씀하시죠.
1: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초3 김시온 학생
0: 까마귀입니다. 맞췄네요.
1: 네, 맞추셨고요.
0: 기억하세요. 지원 어른이. 네.
1: 3874님이요.
0: 네. 우리나라는 부정한 동물인데 성경엔 매우 유익한 동물이네요.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네, 최종 정답을 유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가까스? 가까움 또 네. 무엇일까요?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0: 오늘 방 제목이 이제 복된 방이죠.
1: 네. 네,
0: 맞추신 분도 계신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네요.
1: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6님도 보내주셨어요.
0: 네, 검은색인데 부리도 너무 커서 대체로 싫어하죠. 그리고 요즘 너무 많이 보이고 쓰레기 뒤져 주변을 어지럽혀요. 나빠요 까마귀.
1: 네, 하지만 이게 네. 정답은 또 성실하게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0: 공감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또 1호 사모님이 네.
0: 저는 극동방송이 너무 좋아요. 집에 있으면 24시간 동안 극동방송입니다.
1: 네, 그리고 까마귀도 감사합니다. 함께 맞춰주셨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 탈출하신 분들 역대급으로 많으실 것 네. 같아요.
0: 아직 두 번째 문제인데.
1: 네,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까지 출제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0: 네.
1: 출제 부탁드립니다.
0: 네, 마지막 단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셔서 헐몬의 별별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1: 이번엔 두 글자고요.
0: 네.
1: 시편 133편 네. 3절에 9절에도 나오는
0: 그거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맞추실 것 같아요.
1: 아, 그럴까요? 오늘 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네. 방을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1: 그 복된 방을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0: 네, 이 네. 별별이 모여져서 이 강물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다 나온 단서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단서가
0: 네.
1: 가죽
0: 옷에 가였죠.
1: 네, 두 번째 단서가
0: 까마귀에 가였습니다.
1: 그래서 현재까지 가까 이렇게 두 글자가 완성이 됐고요.
0: 네.
1: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 글자까지 조합을 해서 한 단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전체 최종 정답을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장님,
0: 네.
1: 제가 찬양 힌트 오늘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들고 왔습니다. 나무엘의 음성으로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할 텐데요.
0: 맞죠.
1: 저 장미꽃 위에
0: 별별
1: 함께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답 무엇일지 그리고 최종 정답까지 함께 조합을 하시고 유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저 장미꽃 위에 별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마지막 문제 어떤 거였죠?
1: 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헐몬의 별별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거기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바로 정답 발표해 주세요.
1: 네, 정답은 이슬입니다.
0: 네, 이슬입니다.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 한번 추리를 해보면요. 네. 첫 번째 단서
1: 가죽 옷의 가였죠.
0: 두 번째가 까마귀의
1: 까였죠.
0: 세 번째가
1: 네, 이슬의 이입니다.
0: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가까이입니다.
0: 네, 가까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정말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네. 한 분 선정해왔습니다.
1: 네, 449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읽어드릴 수가 없고요. 9232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그 이슬 말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 네, 맞아요.
0: 네, 9507님도
1: 이거 신랑이 좋아하는 이슬이네요. 그 이슬이 성령의 이슬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778님은요.
1: 네. 최종 정답 가까이고요. 휴가 넣은 막둥이 얼굴 못 보고 출근 중입니다. 매주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이렇게 네. 맞춰주시는 분들 많고요. 4445님이
1: 네, 퀴즈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2126님.

0: 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이슬이 맞네요. 네. 내비가 미워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안내멘트가 나와 속상했지만 끝까지 청취하며 참석합니다. 역대급 참석이라니 더욱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오늘 방 이름이 복된 방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요즘에 저희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네. 제 한 집사님이 방황하던 청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시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0: 네.
1: 같이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에 늘 같이 오시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은혜가 퍼져가는 걸 보고 있어요.
0: 아멘.
1: 이게 아,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집사님과 나누면서 한 번 더 기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0: 네.
1: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복인 거 아시죠?
0: 아멘.
1: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작은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 봅니다.
0: 아멘입니다. 네. 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짐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방 탈출 모두 하셨는데요. 혹시 못하신 분들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당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하고 추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의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사랑하며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건을 걸어둔 사랑,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절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님 말씀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주님은 조건을 지우라고 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히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배반한 자도 거역한 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 대한 자비를 거두신 일도 없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의로 혼탁해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못한 마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 마음, 권력의 이기심 앞에 눈감아 버린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처럼 따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점점 강한 햇살을 느끼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도 많아지겠죠. 날씨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아질수록 칭찬과 격려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찬사에 굶주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격려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원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살면서 평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지요. 사면초가에 몰릴 일도 많고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길이 없고 뒤로 봐도 길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위를 봐라, 위를 볼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누워서도 하늘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도 평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은 대부분 다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본문의 야곱의 상황은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창세기 34장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세겜 사람 남자는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레위와 시몬이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비겁한 일이었죠. 단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 무술이 굉장한갑다.

이 아니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힘없는 여자들, 아이들, 가족들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베테랑이었던 야곱은 이것 잘 못됐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을 것이다. 걱정하는 말이 34장 30절의 내용이죠. 이 말은 야곱이 인생을 훤히 꿰뚫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졌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적인 말이죠. 이제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요,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마 약속했지만 아직 시기가 남았죠. 이방 사람 아모리 칠족석이 거기에 서슬퍼레 눈뜨고 삽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이지만 지금 상황은 야곱이 나그네죠. 나그네가 그 땅에 발붙고 발붙이고 살려면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아모리 칠족석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미운 틀이 톡톡이 박혔습니다.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람으로 다시 갈 것입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 머리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어리숙한 자기 아버지 이삭은 잘 속았고 단순했던 씩씩거리던 자기 형 에서도 잘 속여먹었지만 산전수전 다 깨는 라반한테는요 열 번이나 속았습니다. 라반이 한 수위죠. 그 외삼촌에게로 갈 것입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형, 기분 좋으면 껄껄거리고 기분 나쁘면 죽이보겠다고 그렇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자기 형 에서에게 에돔 땅으로 살려주십시오, 자기 발로 걸어갈 것입니까? 그럴 수도 없죠. 이걸 진퇴양난이라 합니다. 야곱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거나 잡혀서 죽거나 도망치다 죽거나 그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 사면초감이 몰리면 믿음이고 뭐고 생각 잘 안 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믿음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는 것은요, 믿음이 굉장한 거죠.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뒤틀리면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술수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야곱도 숱하게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도 생각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의 베델이 있었지. 이 베델은 야곱이 잊을 수 없는 장소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려고 열심히 도망치던 날 한 번도 외박해 본 적이 없는 야곱이 혼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 만큼 낯선 곳에 이르렀습니다. 도망치듯이 달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몸은 지쳤겠습니까? 외롭습니다. 멀리서는 짐승의 소리가 들리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은 지쳤습니다. 그 지친 몸을 힘없이 돌베개 해서 누웠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적인 하나님, 단순히 관념적인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자기하고는 관계없죠. 그런데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실히 체험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은 누구에게나 강렬하듯이 저에게도 강렬했는데 야곱은 더욱더 강렬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0: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이 힘없이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때 한없이 연약한 상태죠. 한없이 나약한 상태고 한없이 무방비한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에 있는 한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허허벌판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만 기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야곱의 아픈 과거를 확 찌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인생에 가장 비굴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낮게 처해졌을 때, 그때가 살려고 도망치던 때였죠. 남자가 이는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때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는 말씀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말이야, 그 말이죠. 형의 분노가 얼마나 급이 났으면 어릴 적부터 살짝살짝 속이묻는데 그때만 넘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형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길래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형님이 화가 단단히 났구나, 이걸 알고는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 챙기지 못하고 빈들에 버려진 상태가 베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때 말이야, 그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시고 가장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가장 외로울 때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베델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델에서의 야곱은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곱은 바로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술을 내려놓습니다. 속임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허벌판에 야곱이라는 사람만 적신으로 나와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 만나주신 장소,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믿을 구석이 있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못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 모습 말이야, 그게 아름답지,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비참할 때 온 가슴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나고 못나고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지요. 오히려 내가 다 이뤄놓은 것을 내려놓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베델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아져 있었고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처참하고 무기력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베델이 세겜보다 더 위험합니다. 세겜은 숨을 때라도 있죠. 그러나 베델은 베델 들판이 사방이 튀어져 있습니다. 훤하게 튀어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자자고 베델로 올라가라, 숨어야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 야곱이 전

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 먹고 싶은 말 다 덮어두기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숨어야 되는데 베델로는 허벌판인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떠나가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 언약의 조상의 집에 어찌 그리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야곱의 집에 부어주셨건만 아직도 세상적인 것, 우상이 청산되지 않고 척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귀걸이, 목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부적입니다. 부적. 이거 걸고 있으면 악귀가 우리를 가까이 못하겠지. 이 의미로 귀걸이, 목걸이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자주 그랬죠. 야곱의 집은 형식적으로는 언약의 집안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집안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집이다 말할 수 있지만 집안 구석구석이 우상이 숨겨져 있고 세상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집에 가면 부적이 붙여져 있고 정을 초라가 되면 토정비계를 봐야 하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끝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카를 쳐야 되고 뱀수를 담가모아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야곱의 집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는지 잘 알 수 있죠. 야곱은 야곱의 집, 야곱의 공동체는요 언약의 공동체라는 문패는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믿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불같은 시험이 필요합니까? 세상 것을 태워야 돼. 우상을 태워야 돼.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했습니다. 3절에 이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하죠. 이 말은 모든 우상, 더러운 삶, 세상적인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기도 한 번 안 하고 죄 있는 채로 우상을 가슴에 안고 세상 욕심 가득한 채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은혜가 될까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목사는 옷 입는 것, 음식까지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음식까지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췄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죠.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리에서 뒹굴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준비하시고 철저히 청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일구고 흡족해 했을 겁니다. 많은 종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보고 세상 행복에 푹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어때도 상황이 어때도 일이 잘 되든 꼬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을 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처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말합니다. 겸손한 장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 계단 더 올라,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은 군사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아무리 칠족속 친척도 될 것이고 이웃 족속이 될 것인데 그 사람 깨그리 다 몰살시키고 나가는 야곱의 가족들 도망가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가는 것지만 둘러가는 것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성도들의 길에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정황이 어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원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평소 성경 통독이 어려우셨나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 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말씀 선포하면요 어둠, 마귀, 당난,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갑니다.
4: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역사를 해주셔요.
2: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구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축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구덩이 뒤에도, 억울한 시간 뒤에도, 눈물과 상처 뒤에도,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상처가 내 인생의 해석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최종 해석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아픔이 금세 없어지지 않아도, 내 상처와 감정이 하나님께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회개한 자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다시 들추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과거로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심을 믿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회복이 나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소그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번 한 주도 모든 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하며 우리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 참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아, 억울한 시간을 지날 때에도 눈물과 상처 뒤에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또 사건들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오늘 이 저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우리 인생의 해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의 최종 해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해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네 같은 사람이 무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시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월 22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엽서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아멘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두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은혜로운 오프닝 먼저 가장 먼저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 전문을 텍스트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예, 손글씨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를 모든 분들께 두 번째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오늘의 세 번째 선물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두 마리 치킨 교환권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5114님 862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아멘 외쳐주셨고요. 언제나 기도하며 함께합니다. 1174님 그리고 8829번님도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신 3889님 전역하는데 첫 찬양에 눈물이 왜 이리 흐르는지 7418번님도 오셨는데요. 4337번님께서 첫 곡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셨어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면서 우리 찬송 한 곡 올려드립니다.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곳과 AJ 워십의 찬송입니다.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시 17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아멘 아멘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십니다. 음식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힘이 되어주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아멘.

0: 그런 예비 학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또참 부부는 많이 다르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6882번님도 아멘, 7700번님, 6089번님도 아멘. 아,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이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4337님, 5265번님도 아멘.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 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세 가지 선물 오늘 보내드립니다.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그리고 통닭 교환권,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6시 19분입니다. 로고송 듣고요. 오늘 더 힘날 데이, 더 힘차게 찬양하는 날입니다. 로고송 듣고 바로 만나보실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같이
1: 안녕하세요.
2: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1: 임성규,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3: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하세요.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 6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참 기분 좋아지는 시간이죠. 영혼구원의 진심인 극동방송과 텐트메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세 분 함께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세 분 참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세 분 함께하는데요. 우리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우리 미나 자매님은 어떻게?
2: 덜덜덜 전하고네요.
0: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네, 아 이번 주에 네. 아, 네, 그 저희 교회 이제 루안다로 선교 가셨던 선교사님이 돌아오셨어요.
0: 네.
2: 그래서 저에게는 또 이제 친한 언니이기도 하는데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니에게 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0: 네. 네. 네, 가득한 한 주도 보내셨고
2: 네.
0: 우리 사모님은 어떠셨습니까?
3: 네, 저는 뭐 많은 걸 했지만 네.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한 친구를 한 3년 전에 전도했었는데
0: 네.
3: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와 할렐루야.
3: 저의 친구 그리고 그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시 가거든요.
0: 네.
3: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몇 년 살다 다시 나가는데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0: 할렐루야.
3: 그래서 어제 이제 환송식을 하는데.
0: 네.
3: 가정이 가지만 이들이 마치 선교사님이 아닐까.
0: 아 정말 그렇네요.
3: 네, 그래서 새롭게 된 예전에는 삶이 불안하고 막 이래서 막 점도 보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예수님을 붙드는 이 네 사람을 파송하는 걸 어제 했는데 섭섭했지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참 그러네요. 정말 다시 파송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겠어요.
3: 너무 달라요. 감회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 표정이 다르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0: 아멘. 계속해서 열매 맺혀지는 가정의 삶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1: 저까지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3: 제가 좀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0: 아, 어딜 가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전도집회 리허설 겸 연습, 이제 밴드 연습이 시작이 됐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까 전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이 가정 전체가 저희가 했었던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3: 맞아요.
1: 이제 이 여정이 시작됐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팀 의미 있죠.
0: 의미 있죠.
1: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도 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동안 좀 멈췄었는데
0: 네.
1: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밴드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이제 여러 가지

0: 뭐 홍보 제작물들도 만들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5월, 야 6월이네요. 6월 28일.
1: 다음 주 주일이죠.
0: 네, 이제 돌아오는 주입니다.
1: 네.
0: 돌아오는 주일 저녁 5시 양재동 더 하트하우스 교회에서 저희가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연합하는 그 전도 집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1: 네.
0: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주변에 아, 나 전도하고 싶은데 혹시 나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체들 그런 생명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날 오십시오. 저희가 패키지로 전도에 필요한 그 모든 과정과 기도와 말씀과 간증과 이 모든 걸 패키지로 해서
1: 네.
0: 그날 결신기도 하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1: 네네.
0: 데리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가셔서 계속 케어해 주시면서 이 팔로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십시오. 혹시 못 오시더라도 저희를 위해서 저희 이 전도집회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의 그 집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날 6월 28일 전도 집회 때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1: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또 전도하는 일에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텐트메이커스가 기도로 준비한 영혼 구원 올인원 패키지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0: 맞습니다.
2: 자신 있습니다.
0: 있습니다요.
1: 자신 있으신 거 맞죠?
2: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0: 자신 있습니다요.
2: 네.
1: 하필 그 타이밍에 자신 있습니다.
0: 네.
2: 아 저희가 굿즈도 준비했거든요.
1: 아, 맞아요. 네.
2: 네. 그래서 정말 예쁜 굿즈 그리고 선물 그리고 저희의 기도. 항상 은혜가 넘쳤어서 꼭 한번 함께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와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우리 또 같이 찬양할 텐데 이 퇴근길 찬송가로 더 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곡 어떤 곡 찬송할까요?
0: 네, 저희가 저번에 이번에 말씀드린 그 전도와 딱 맞는 곡인데요.
1: 네.
0: 온 세상 위하여.
1: 할렐루야.
0: 나 복음 전하리.
1: 할렐루야.
0: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계신 곳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0: 아멘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405번님 아멘 아멘 아멘 외쳐주셨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 예수님만으로. 3889님 와, 그리고 3131번님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더힘날 데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통닭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은 이 출석 체크니까요. 이 시간은 할렐루야로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화답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통닭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 근 몇 주 동안 계속 10분께 선물을 드렸더니 이 쿠폰이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5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찬양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할 텐데 어떤 곡 찬양할까요?
1: 네, 이거는 저희 아내 홍유진 픽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0: 아, 우리 편곡자님의 픽이라면 뭐 말모 믿고 듣는 우리 두 번째 찬양 계신 곳에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5절에서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디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분의 무능이나 혹은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결코 용인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무도한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따스한 햇빛 아래 일상을 누리고 또 내일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수많은 중재자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진 자비하신 분인 것을 알았던 바로 그 선지자들의 생명을 건 중보로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신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그 탄원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의해 멸망해야 할 우리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 사이에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선지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 끝없이 옛사람의 못난 모양으로 자주 되돌아가곤 하는 그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으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자랑하고 또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당연한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고작 한다는 기도가 온통 내 육체의 필요와 야망에 관련된 것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떳떳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내 육신에 원하는 것들 따위만을 들어달라 기도하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원의 자격이 전무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통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그 구원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나는 온전히 깨끗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참된 예배의 회복이 그 삶의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진 고문과 고난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원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한 몸에 감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드릴 것이 다만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0: 이 몸이라도 받아주신다면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사의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2: 네, 오늘 저녁도 샬롬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당첨되신 다섯 분은 별도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2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했습니다. 제작진의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선택하신 사도들을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어부들과 멸시받던 세리들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돈이라고 해요. 뭐가 제일 싫으냐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만큼 이 돈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고 마치 신처럼 따라다니고 돈은 별로 우리를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도 우리는 늘 짝사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거기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컴퓨터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은 비싼 돈을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월급 다 털어넣고 이런 걸 장만하는데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또 다른 곳에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제일 많이 투자하냐에 따라서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삼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세상에서 시중에 나가보면 투자하는 법, 뭐 주식으로 부자되는 법, 부동산 성공하는 법, 막 이런 투자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수 없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 투자법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하나는 진주 비유입니다. 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갈아주는 소작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곡괭이로 땅을 딱 내리치는데 뭔가 딸그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소에 흙에서는 나지 않는 소리가 돌에서는 나지 않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는

값지게 보이는 상자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와, 세상에나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걸 그대로 상자를 덮어놓고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원래 팠던 데보다 더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팥을 사면 되지.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았습니다. 아내가 미쳤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제가 이 밭을 좀 사고 싶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팔 사람이 있을 때 사야 정상적인 값으로 사게 되는데, 팔 사람은 안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값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외부지를 사면서 그런 경험을 늘 해보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래도 있는 돈 다 들어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고 난 뒤에 어느 날 어스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그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파서 그 보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꺼내들고 집에 와서 열어보았을 때 모두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부자 되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금고도 제대로 없었고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은 보화들을 부자들이 땅속 깊이 파묻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속에 파묻어놓고 그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는 그 보화를 파묻은 것들이 아마 아직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주 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두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고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아,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공통점은 다 팔았다는 겁니다.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화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보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어떻게 교회 왔노 하면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네 어떻게 죽을래? 예수님 손잡고 죽을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보화를 샀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내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작가 스웨이가 쓴 하버드 인생학 강의 중에 나오는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꺼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꺼비들이 높은 탑으로 오르기 대회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들이 이제 이 탑으로 오르는 대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립니다. 두꺼비들이 어린도 없지. 저 두꺼비들이 어디 감히 저 높은 탑까지 올라갈 수 있노? 제가 안 돼. 다 포기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힘들어하는 두꺼비를 보면서 얘 내려와 내려와. 그 너 안 돼. 너무 올라가면 다쳐. 막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한 몇 마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 제법인데

하지만 끝까지는 못 올라갈 거야. 그래, 다른 두꺼비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다 중간에 다 포기하는데, 아, 한 마리 이건 끝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탑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는 기모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 있어야 돼, 적어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는 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본다, 이런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야, 어디 좀 뭐 어디 좋은 정보 없나, 어디 뭐 부동산 주식 좋은 정보 없나, 이런 데만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식에, 하나님의 뉴스에, 천국 뉴스에, 복음에 여러분들이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에바다, 주님의 복음에 활짝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욕심을 내면 세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으면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욕심을 내고 살고 싶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은 거룩한 욕심,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많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사가 됩니까? 세상에 있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눈들, 이런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밝아져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수많은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보지 못하는 막혀진 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방방곡곡의 교회들에서 천국의 이 보화가,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영적 귀머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은 공통점의 키워드가 뭐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공통점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올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에, 그 가치를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다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구원의 가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대한 가치를 내가 알면 그 가치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껌딱지 같이 내게 붙어 있던 것들을 좀 떼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소중했던 것을 좀 팔아야 천국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의 맛을 너무 모르니까 세상 것 하나도 안 팔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중한 것을 살려면 뭔가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안 팔고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포기 안 하고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신앙의 스펙을 쌓는데 재미를 붙이기도 하고, 자리 차지하고, 친분 만들고,

맥 만들고 사람들 왕따 시키고 서로 우리끼리 너희끼리 서로 편 가르게 하고 이런 재미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니까? 좀 이제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AI 시대인데 AI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보 틀린 거 많습니다. 세상에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임을,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건 이 보물을, 보화를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함께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뭐 이 사람이 그걸 감춰놓고 밭을 주인에게 말도 안 하고 샀는 것은 부도덕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소중한 것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이 무엇입니까?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야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보물이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 혼자서 믿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내가 나와야 되고 교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정성,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화를 얻고자 하면 교회 생활을 사야 됩니다. 복을 받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복 받기 어렵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사야 됩니다.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사야 됩니다. 상처받아도 기관에, 목장에, 그리고 봉사하는 곳에 나아가는 것을, 그 열심을 내가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들을 사기 위해서 팔아야 될 목록들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팔아야 되겠습니까? 물질만 생각하는 욕심, 정욕, 게으름, 핑계, 신앙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취미생활,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는 유튜브 보는 시간들, 이거 다 팔아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거 팔지 못하면 천국 복음 사지 못합니다. 이거 팔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하면 주일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복음을 경시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나만이 거룩하다라고 교만해하는 이런 교만함들 다 팔아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 나만 거룩하다고 하는 교만함들, 바리새적인 교만함들 다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래,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일 동행 이제 이번에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잘못된 배끝 아닌 알량한 이 자존심 때문에 전도 못합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될까봐 내가 초청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내가 받은 은혜들 얼마나 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 때문에 싸워요. 왜요? 이런 고백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부딪히다 보면 자존심 싸움, 기 싸움, 그리고 경험 싸움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안티에이징 말 많이 하죠. 화장품 보면 대부분 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도 화장품들 중에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있는 화장품을 씁니다. 그래도 뭐 그거 발라도 별로 뭐 주름살은 다 생겨나고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도 이렇게 늙지 않게 주름 생기지 않게 많이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피부 당기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피부를 당기면 신앙생활도 좀 당기십시오. 피부만 당기지 마시고 믿음의 줄도 좀 당기십시오. 그래서 좀 느슨해진 줄도 좀 다시 좀 당겨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당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를 꿈꾸며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화를 간직한 이 행복, 이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정말 이 보화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시내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방관들이 도움으로 사람들이 다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 안에 내 아이가 있어요. 그 집이 2층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미 2층에 불길들이 많이 2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다 그 창문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소방관이 무사하기를, 빨리 나오기를, 그리고 아기를 구출해서 나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소방관이 창문을 향하여 얼굴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가슴에는 아기가 있는 포대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호를 했고 그 소방관은 그 포대기를 던졌고 그리고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그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다들 너무너무 그 순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아기를 이제 받아든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으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든 그 포대기에는 아기가 아니라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0: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소방관은 가치 없는 인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아야 될 목록들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박앤세일 하십시오. 미련 없이 다 그냥 다 팔아버리십시오. 마귀에게 다 팔아버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목록을 잘 만드십시오. 포기할 결단도 하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과감한 결단도 내리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다 이혼했습니다.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면 정말 처절했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전반부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다 만나보았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인생 후반부는 대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만남으로 진짜 인생에 멋진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호하는 주님이십니다. 좋은 것은 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고 주님께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이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배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다 잃어도, 다 내가 투자한 것이 다 쪽박이 난다 할지라도 콧노래 부를 수 있고 찬송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찬송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팔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유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그 복된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갑니다. 그녀는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족에게 음식을 나누고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은 그런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이런 가정의 모습은 잠언을 통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며 결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성품을 사모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송솔나무에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주나목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혼자 있거나 편한 가족 앞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이동영과 김윤희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내 영혼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마트리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연주 찬양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착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 사역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7756번님이 먼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반

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681년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은 30년 종교전쟁과 전염병에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든지 목사님은 하루에 50여 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의 찬양이에요. 목사님은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아내도 잃고 고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그 마음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다윗이 일생을 통해 배운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의지하고 바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정답처럼 쉬워 보이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인식하며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유혹을 이기고 미련 없이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사울의 공격도 피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는 13절 하반절의 기록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행하고자 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것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내뱉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겠지요. 또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과 이해로 서로 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름다운 샌디 페티의 목소리로 Because of You와 하나님의 위대함과 감사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샌디 페티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순간의 유혹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는 Love of Age, 준하의 은시초 You are my hiding place, 이어서 Love of Salvation,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잔 마이클 탈봇의 곡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Our God Reigns, 그리고 사랑의 깃발 높이 들고 Lift High the Banners of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CCM 그룹 Giles of Cray의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편곡에서 부른 It is well in my soul을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글렌 캠블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 In the Garden을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글렌 캠블의 In the Garden, 저장미꽃 휘슬, 그리고 그전 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your in my soul을 Giles of Cray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듣는 일에는 바쁘고 말과 분노에는 더디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베니스 타머스의 곡으로 Send Me.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말미암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셨나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완벽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를 따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화려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작은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부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참 명확하고 단순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또 채우시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1727번님께서 신청하신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나무엔의 디지털 싱글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나무엔의 주의 은혜라, 1727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또 이어지는 곡은 강찬 목사님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7358님,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자님 처음 만납니다 라고 첫인사 보내주셨는데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1727번님 신청해주신 신청곡 조금 전에 들려드렸고요. 7358번님께서요, 저녁 기도 시간 마치고 자주 듣는 곡 신청합니다.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358번님의 신청곡 로렌 데이그리 부른 You Say 들려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hra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폴 발로쉬가 부른 Offering 왕 되신 주 앞에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두현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을 만나려거든 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Ron Canoli의 For the Lord is Good, Erwin Slaughter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1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해 주신 소원이라는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크 리거트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 더 록,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Me More, 그 존 레딕이 부른 God Turn It Aroun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쌍극동 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도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헨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잘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분명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주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요. 저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참 경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씩은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대화의 요점도 정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문 상담가인 브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해라. 기도 요청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게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자의 찬양 연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Lord, sen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브래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위로할 때는 말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똥망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라 하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송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플린의 만세반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그룹스의 There is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응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워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또는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병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0: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아,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아,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아,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0: 아.
1: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예,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네,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아,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아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아, 그때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0: 네.
1: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나는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0: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저는 경기도 쪽에.
0: 아, 네.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0: 그렇죠.
1: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0: 네.
1: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0: 외롭기도 하고
1: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0: 네.
1: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1: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0: 그렇죠.
1: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0: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교회는
1: 그렇죠.
0: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에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 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

이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의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 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짐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 안전원이 단속한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칸을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칸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식량계획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 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 식량 계획에 8억 달러, 유니세프에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 보호, 식수, 위생, 물류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의 우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낯을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등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 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네,
1: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0: 네.
1: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0: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1: 와, 20년 동안, 네, 중국에서 사셨어요.
0: 네.
1: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0: 네.
1: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1: 몸짓 언어로 해서, 예, 사셨어요.
0: 예.
1: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0: 예.
1: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0: 예.
1: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치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중국에서 살 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0: 시아버지 함께하는 그 하는 그 사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1: 기독교인이
0: 됐습니다.
1: 세상에.
0: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와.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1: 네.
0: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1: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을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1: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0: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림에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1: 세상에.
0: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에 오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1: 네.
0: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약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악수고 이렇게 하던 나도
1: 네.
0: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1: 아.
0: 태국에서 살면서 그게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그게 오시고
1: 네.
0: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야,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야,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1: 아.
0: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1: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0: 예.
1: 느끼셨고 받아들이셨어요.
0: 예.
1: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0: 예.
1: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0: 예.
1: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예.
1: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예.
1: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예.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의 스승입니다.
1: 아.
0: 내가 갈 수 있는 악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1: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
0: 예.
1: 하나님.
0: 예.
1: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0: 예.
1: 어떤 게 변하셨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0: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1: 네.
0: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걸음걸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네.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1: 아.
0: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1: 네.
0: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 아,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앞으로는 자기한테 모든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영원히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원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축제의 장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특별한 분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님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

0: 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1: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2: 솔직히 말합니다. 혀를 닦는 사람은 길러 잡혀서 사람들입니다.
3: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1: 네네.
3: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1: 네, 맞습니다.
3: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1: 네네.
3: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1: 네네.
3: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1: 네 맞아요.
3: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1: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3: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1: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3: 네.
1: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3: 학교에서요?
1: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3: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1: 네.
3: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3: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1: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3: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네.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1: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3: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1: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3: 네.
1: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3: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1: 네.
3: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1: 네네.
3: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3: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1: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3: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1: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3: 네.
1: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3: 네,
1: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노라조의 노래를요?
1: 네.
3: 그 느낌이 좀

0: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1: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0: 네.
1: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0: 러시아에서.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0: 네.
1: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0: 우리 준우 형제님을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0: 그거는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1: 어떤 거 할까요?
0: 뭐 인사?
1: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0: 네.
1: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상입니다.
0: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1: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1: 네,
0: 봐요,
1: 네.
0: 러시아에서.
1: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0: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1: 네.
0: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0: 네.
1: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0: 연인
1: 뭐
0: 사이에.
1: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0: 그쵸.
1: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0: 네.
1: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0: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1: 네.
0: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1: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 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0: 네.
1: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1: 네,
0: 너는
1: 맞습니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1: 맞아요.
0: 존재고
1: 맞아요.
0: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신이 계시고 이런
1: 네.
0: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1: 네.
0: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1: 네, 맞아요.
0: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1: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0: 촬영은 했던 것 같아요. 아,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불교도 있고 네네.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0: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1: 네.
0: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0: 네.
1: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면은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0: 네.
1: 얘기가 있잖아요. 뭐
0: 네.
1: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이제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성을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예,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단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연어를 아십니까? 물고기 말입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귀소본능이라고 해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생명체 생물이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바다로 나가서 대체로 3년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연어 새끼는 10kg 이상 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다시

0: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의 생명체가 바로 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그리운 내 고향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어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나 강화도로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을 보게 되지요. 실향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말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고향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내 고향이 존재하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친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수구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주재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늘 본능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복되고 복된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반면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0도, 서울과 광주, 목포, 부산이 19도, 평양과 포항, 대전과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구가 17도, 춘천 16도, 함흥 15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0도.

미더러 전망대입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이 28도, 신의주와 강계, 춘천과 광주가 27도, 대전과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해산 25도, 포항과 대구, 여수, 부산 24도, 강릉과 제주 23도, 함흥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 주 우리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에는 사울왕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흘린 눈물은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대했기에 원수의 죽음을 기뻐했거나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로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겠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경쟁자가 곤경에 처하면 고소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회로 삼지 않고 기도하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18장, 새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하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prejudice,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관념 때문에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에 공평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뜻 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generous 앨러스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선입학, 체면. 아, 내가 체면 때문에 굶어도 이를 쑤시고 나오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집도 거치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차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퍼준 같은 목사님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 같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제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호킨스 팩이라고 하는 판사가 계셨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눈을 가리고 법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같이 따라한다고 하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팩 직접 밝힌 눈을 가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물론 피고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나도 모르게 피고의 인종이나 키나 외모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눈을 가리고 나와서 판결을 한답니다. 눈을 가린다고 판결이 완전해지는 않겠지만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에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구원도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justice, even ou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공평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God is justice, even salvation. 그래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soever, 간단해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래서 첫째 대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For all have sinned.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변명 없어요. 목사 아들도 죄인, 목사 손자도 죄인, 장로 아들도 죄인, 권사 딸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구원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구원 많이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원죄 속에서 살겠다는 선택한 사람과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내가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김장환이, 자연 김장환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이 쉽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구원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Salvation is a very simple, simplest of salvation. 사람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I'm sinner, 난 죄인이다. 둘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 cannot solve my sin.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Jesus already paid for my sin.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구원받아요. 구원이 이렇게 심플, 단순해요. 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다리지 말고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 그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거동도 못하고 병약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가 긍정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가고 늘 침대에서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여자는 비밀의 도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특별한 무기는, 그 특별한 갑옷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어.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기억해낼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여자가 리리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그거를 작곡한 여자, 작사한 여자예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후렴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에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salvation. 그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64세까지 병석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1870년에 바로 그 곡을 쓴 여자예요. 그래서 침대에서만 생활한 그 여자가 이러한 찬송을 작시해가지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너 예수 믿을래? 나 믿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거기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찬송할 때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 찬송을 할 때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보다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때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찬송가는 늘 해요. 세 번째로 구세주도 역시 간단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하는 신학생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신학생이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나 영어도 요만큼밖에 못할 때요. H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믿으면, believe it in him,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예수 믿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야. 뭐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다 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 solace of people who trust in God. 예화 하나 드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저하고 같이 집회도 미국서 많이 해봤어요. 자니 에릭슨은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되었었는데 승마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1967년 7월 30일 불황이 닥쳐왔어요. 이 자매가 17살 때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았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바위에 머리가 닥쳐가지고 등뼈 여기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목뼈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3년을 누워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문병을 찾아온 한 친구가 성경 하나를 주고 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만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생명. 그 냉소적이었던 그 티네이저 자니 에릭슨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풍성한 생명 계속 외우고 댕기면서 3년 만에 그 여자가 그 뜻을 알고 눈물과 반항적인 길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생각하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사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40권의 이상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 타다 결혼했죠. 이제 유방암 완치 3년 만에 다시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니는 지탱케 해주는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분하고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그분도 강사 저도 강사 그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장애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면은 우리 목사 설교 100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참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The purpose of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Suffering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은총이 된 고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두 번째 약한 몸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퇴되고요. 그때 중퇴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중퇴를 할 상황에서 적어도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계획이 있다. The plan of suffering. 시편 119편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할 계획 때문에, 겸손하게 시킬 계획 때문에, 기도를 시킬 계획 때문에, 감사시킬 계획 때문에 나를 고통 속에 계획을 했었어요.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 The promise of suffering. 데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브랭클리, 아니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아나운서들 중에서 월터 크랑카이를 빼놓고 아마 데이빗 브랭클리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꼽힐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찼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죠.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추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계획, 플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발가락이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추춧돌로 삼아서 집을 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니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넌 어떻게 죽을래?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병가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도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박봉진 목사,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문다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철원경찰서에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좁쌀과 콩밥을 주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은 차디찬 방바닥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가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 일본의 천황보다 더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부인과 아들이 불쌍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surety of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다는 사실. Everybody dies. General Ellis, you're gonna die too. I'm gonna die too. We're gonna go to heaven. 할렐루야. 죄인의 죽음. 사실 모든 죄인도 죽고 모든 성도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가 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의 죽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마커스 앤토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꼭 그래야 한다면은 한탄하며 죽을 일을 아니지. 죽음에 묶여야만 한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평온하게 웃음을 띈 얼굴로 세상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마커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카를 샌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링컨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링컨은 강철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서 베어벳처럼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반성을 하는데 1865년 라일락꽃이 질 무렵에 그는 암살을 당해 그의 관이 고향인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손을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랭컨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0: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덩어리요. 이것이 가면은 이거는 흙덩어리 다르지 가고 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란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 지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나요? 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금욕적이고 즐겁지 않다는 오해가 있던 시절에 구원은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재만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구원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ожидаю.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고린도전서는요, 바울과 그 동역자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이 고린도 이 교회는요,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과 선교팀이 약 1년 반 정도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짧게 사역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길게 사역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곳을 떠나고 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보통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 가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됐냐? 자유민과 그 노예 계급 합쳐서 적게는 15만, 많게는 60만 명에 이르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역사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강대국들,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초토화를 시켜놓고 또 건축합니다. 그래서 주전 44년 시기에 로마의 그 유명한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저 밑에 보면 코린토스라는 지역이 있죠. 저 코린토스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인데요. 옆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면 한쪽 동쪽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 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레카이온

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요 그 도시가 굉장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고 동서문물을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전략적 요충지이자 국제적 상업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면 뭐가 돌죠? 뭐가 돌죠? 예, 돈이 돕니다. 돈 좋아하시죠? 예, 돈이 돕니다. 돈이 근데 많이 돌면요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해서 딴 생각이고요. 좀 수준 낮게 말하면 환락입니다. 환락. 그래서 음란과 주색 잡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코린티안이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코린티안.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린도인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린도인이라는 단어가 예, 유행했습니다. 코린티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음란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코린티안이야 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 음란해, 저 사람 방탕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로요. 고린도라는 사람,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방탕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시면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역도시이다 보니까 여러분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인종들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한데 섞여서 살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하겠습니까? 다문화죠. 다양한 문화. 지금 우리 사상 지역도 사실 다양한 이제 인종들과 문화들이 이렇게 융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항구 도시나 그리고 어촌에 보면 저도 어촌 출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새해가 되면 그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선창이라고 말하고요. 예, 부두가에 보면 이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왜 차려져 있겠습니까? 용왕에게, 예, 바다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차려져 있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신적인 제의와 주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는요. 신전.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무려 몇 개가 있었냐면 10개가 넘었습니다. 아폴론 신전,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거대하고 유명했던 신전이 뭐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게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의 유적지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신전인데요. 여러분, 저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여사제가? 네, 당연히 모르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1,000명이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거 따로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뭘 했냐?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몸을 팔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하는 그 기쁨을 뭐에 비유했냐면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 쾌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성적인 부도덕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적인 부도덕을 단순히 넘어서서 종교 의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그 평소에 그 평안과 복을 빌기 위해서 신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했냐면 여사제와 몸을 섞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뭡니까?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안에서 신전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과 윤리적인 죄책감이 없이 그 온갖 몹쓸 짓을 그 안에서 벌였던 것이죠. 이처럼 음행이랑 이 제사 의식이랑 이게 딱 결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음행이 만연한 도시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도인 하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그곳이 엄청나게 음란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린도는요, 주술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소를 모는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여러분 보실 때는 벽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모자이크입니다. 그냥 모자이크가 아니고 타일 같은 걸 붙여서 만든 모자이크예요. 저 굉장히 사치품이거든요.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 얼굴이 바로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얼굴입니다. 이게 일종의 부적인데요. 부적 붙이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벽에다가 장식해 놓으면 이 악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것을 벽화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값비싼 타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뭘 왜 이 설명을 드립니까? 그만큼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린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냐. 첫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돈이 넘쳐나는 향락과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였고요. 10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미신과 제의가 아주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린티아는 말이 음란의 대명사로 입에 오르내릴 만큼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오면요, 세 나라를 합친 것과 비슷해요. 싱가포르의 국제성과 두바이의 부유함과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향락 문화를 다 합쳐놓은 도시와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고린도에 대해 설명드렸거든요. 혹시 설명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도시 딱 두 개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도시를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바울과 선교팀 몇 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겨우 몇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고린도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텐트 만들면서 밥 벌어 먹으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정교회, 학자들에 따르면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가정교회 하나 세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누구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미약하고 작은 바울 선교단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 바울 선교단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가 성체 둘레 크기가 10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장한 성인이 3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야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큰 도시였습니다. 그 중앙에는요,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00m, 가로 300m, 그리고 세로 150m 정도 되는 아고라, 대형 아고라 광장이 딱 한이 버티고 있었고요. 지금 저기는 안 보이지만은 한 번에 15,000명 내지 18,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대한 도시의 한 기퉁이에서, 저 거대한 도시 한 기퉁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이 이름도 없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거대한 도시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겨자 씨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화려한 고린도라는 도시와 정말 그 한 기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도시, 그 작은 공동체 고린도 교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랍니다. 제가 왜 앞에서 왜 그렇게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 선택해서 그 겨자씨를 거대한 도시에 심는 것, 그게 바로 독특한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상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사상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작전, 겨자씨 프로젝트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민족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제국에서, 그 치하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던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를 놔두고 왜 그 노예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숫자가 많았어요? 아니요. 가장 적었어요. 가장 미약했어요. 가장 약했어요. 가장 보잘것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낙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처음 딱 불렀을 때 몇 명 도착했습니까? 몇 명 도착했죠? 예, 잘 모르시는군요. 3만 2천 명이 도착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배였어요. 여러분,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좀 비빌보면 하죠. 그래도 4대 1 정도면 17대 1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좀 비빌보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많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 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13대 1 정도면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하루샘 프로젝트를 합니다. 하루샘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탈락. 그리고 물을 이렇게 떠마신 핥아먹는 사람은 통과.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들은 준비가 안 된 진로급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불가능한 숫자 300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3만 2천 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1만 명, 9,700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말의 가능성도 없는 숫자인 300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숫자, 그것은 3만 2천이 아니라 300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좀 학술적으로 말하면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의미로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의 침묵,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지중해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사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의 중심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변방 유대 땅 아웃사이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절정은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나셨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였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몰락한 왕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손이었습니다. 아주 몰락해가지고 자기들이 왕가의 후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겨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마리아는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청소년, 해맑은 시골 청소년과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들에게서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그 친구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서 봐 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 그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요, 별 볼 일 없는, 기대할 것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정체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선택, 겨자씨 하나하나 선택해서 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상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성적인 무력감과 물음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2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저 단어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일 많은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비웃음 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사상교회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지락펴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으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우리를 비웃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음을 칩니까?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웃는 건 괜찮아요.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웃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상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숙제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셔가지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걸작품, 만드신 걸작품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딱 두 개. 하나는 뭘까요? 온 우주 만물.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재료로 쓰셔서 만든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유일무이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천지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어디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롯이 교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걸 쏟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세상 앞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계란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란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계란은 맞지만 그냥 계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계란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발 틀린 질문을 하지 마세요. 틀린 질문을 해서 절대로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뭘 하실까?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펼쳐 가실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부여잡고 더 이상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자란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젖먹이 유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느라 지쳐 계십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듯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한율숲교회 강남욱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경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사역할 수 있어. 라는 나의 힘과 나의 모양을 드러내는 유혹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힘과 나의 모양을 드러내는 사역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순 있어도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요.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지 마음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이 아침, 오늘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재용의 음성으로 뷰티풀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중심에 사랑이 없는 사역,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역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을 찾고 계시죠.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진 않았나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는데 정말 두 마음, 두 생각을 갖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나의 섬김의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거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아침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사랑이라고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그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내 맘에 한 노래에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사랑 문자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매주 화요일 말씀 묵상과 함께 풍성한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더욱더 힘찬 그 힘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의 네. 편지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0: 박문지희 집사입니다.
1: 네, 저는 박인규 장로입니다.
2: 네, 저는 여석호 집사입니다.
3: 와. 예. 그리스도의 편지분들 완전체로.
1: 완전체로, 네.
3: 네. 모였습니다. 약간 두 달 만에 완전체로 모이신 것 같은데.
1: 그러네요.
3: 네. 네.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우리 장로님 네. 건강은 좀 회복하셨는지?
1: 네,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네, 참 평생 처음 좀 입원을 해보고.
3: 세상에. 네. 아까 장로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방송 한 번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로
1: 네. 네. 네. 아, 저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또 후배 안모 집사님께서 안수 네. 집사님이신데 왜 방송 안 나왔냐고 하고 전화도 주시고 또 우리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또 계신데 네. 또 걱정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3: 그러니까요.
1: 아,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참 너무 감사했어요.
3: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위로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네. 기도의 네. 동역자들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집사님도 네. 저번 주에 또 복귀하시고 나셔서 많은 분들께 또 연락 받으셨나요?
2: 저는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3: 네. 그래도 저번 주에 또 문자로 많은 분들이 또 네. 기다렸다고 또 그럼요. 보내주셨잖아요.
2: 네. 네.
3: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 네.
3: 이렇게 멋지고 우리 또 힘 가득한 우리 멋진 네. 형님들과 함께하는데 저번 주에 아주 특별한 시간 가지셨다고요?
0: 네. 저희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함안에 있는 칠북교회 또 사천 금진교회를 저희 찬양집회를 하도 왔습니다.
1: 네.
0: 칠북교회는 40주년 찬양집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았고요.
3: 네.
0: 또 사천 금진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2: 뜨거웠어요.
0: 오히려 은혜 받고 또 금진교회는 위로와 또 눈물을 또 그리고 세임을 얻는 찬양 집회였습니다.
3: 네. 네, 그 칠북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 게 저희가 목요일마다 농촌 선교 프로젝트 소속 프로젝트 네. 방송을 하는데
1: 네.
3: 그때
1: 네.
3: 나오셨던 교회예요.
1: 맞습니다.
3: 네. 네. 올해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네. 어떻게 좀 기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고민하시다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1: 네.
3: 특별히 이제 집회를 가셨고
1: 네. 네.
3: 오늘도 다시 칠북교회를 가신다고요?
1: 네. 네.
3: 무슨 이유로 가시죠?
1: 40주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집회를 막상 갔는데
3: 네.
1: 집회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방송 장비가 많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갑자기 은혜가 되어서 방송 장비를 전면 교체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방송 장비를 교체하러 제가 넘어갑니다.
3: 네. 집회를 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1: 네.
3: 지금 다시 네. 그 지역으로 가셔서 장비를 또 섬겨주신다는 그 사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3: 야, 많은 분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출동하실 때 그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순적하게 장비 교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칠북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히 부어져서 올해가 40주년인데
1: 네. 이제
3: 80주년, 120주년 쭉쭉이
1: 네.
3: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네. 또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주 전국 방방곡곡
1: 네.
3: 정말 사람이 적든 많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1: 네. 네.
3: 저 하나님의 찬양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정말 출동하시고 함께 집회를 섬기시는데 그 발걸음 지치지 않도록 건강 또 잘 지켜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복의 메시지 또 한 줄 기도문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극동 부산극동방송에 또 네. 함께하면서
1: 네.
3: 사실은 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1: 네.
3: 지역교회 이렇게 장비 교체해 주시는 것도
1: 네.
3: 섬겨 주셨었고 네. 마이크도 섬겨 주셨었고
1: 네.
3: 그래서 혹시나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도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면
1: 네.
3: 저희 단장님이 바로 전화하실 네. 겁니다.
1: 아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3: 네.
1: 네, 그냥, 그냥 연락 주시면 돼요.
2: 네.
1: 사실 이번 주 저희가 다녀왔던 네, 금진교회도 네. 저희 사역의 처음일 거예요. 믿지
2: 네,
1: 않는 분이 네. 연락을 주셔서
3: 정말요?
1: 네. 네. 자기 고향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인데
2: 네.
1: 같이 할 수 있냐.
3: 오.
1: 그런데 그분이 이번 주 같이 저희들이랑 동행하셨어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사실 또 다른 분들이 또 어머니 배로 또 한 분이 믿지 않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두 분이 저희랑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3: 네.
1: 저희들

0: 너무 큰 은혜가 됐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아,
2: 정말 네. 이런 은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네. 오늘 바로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우리 단장님께서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932번님께서요 그리스도의 편지분들 완전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 네. 힘이 전해집니다. 힘받아 활기차게 하루 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 네, 고맙습니다.

0: 행복한 사연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문자로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꾸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속 한 부분을 저희가 키워드를 삼아서 함께 나눔의 시간 갖고요. 또 결단의 기도문까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야, 지금 귀 쫑긋 해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은혜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 이제 주제와 관련된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께서 퀴즈 내주실까요?
1: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금액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2: 그 여인은 아주 작은 돈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남은 것 중 일부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3: 네, 자,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3: 네, 금 한 달란트.
0: 2번.
2: 두 랩돈.
0: 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네. 많은 부자들 또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정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아닌 예수님은 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는데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드린 것 금액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금 한 달란트, 2번 두 랩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금 한 달란트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두 랩돈을 드렸을까요? 우리 세 분의 힌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사님께서 힌트 한번.
2: 네, 이게 문제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0: 문제의 답이 있다.
2: 생활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오, 생활비. 네. 그래요.
2: 돈과 관련돼 있겠죠.
3: 그렇죠.
0: 좋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힌트.
3: 네, 저는 네.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네네. 예,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0: 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1: 네. 그렇죠. 네. 이 랩돈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4: 네. 네. 맞습니다.
0: 가장 작은 단위 네. 랩돈. 네. 자,
4: 답이 나왔네요.
0: 답이 나왔어요. 잘 들어주시면. 자, 우리 9610번님께서요. 1번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작은 단위가 랩돈이란 단위였다고 합니다.
1: 아, 요즘 금값 어마어마하죠.
0: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죠. 네. 자, 저는 저번 주일에 엊그저께 이제 항서교회 저희가 네. 그 전파선교사 홍보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자, 우리 항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항서교회의 헌금송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약간 결단을 하고 다 나의 삶을 다 드리리라는 약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찬양이었는데 자 과연 정답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퀴즈 나눠드리고 찬양 나누면서 정답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나눠주실까요?
1: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금액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2: 그 여인은 아주 작은 돈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남은 것 중 일부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3: 네, 자,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3: 네, 금 한 달란트.
0: 2번.
2: 두 랩돈.
0: 정답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 멋진 큰형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5분 8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주제와 관련된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한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이 드린 금액은 얼마였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어요. 보기 1번 금 한 달란트, 2번 두랩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 분 같이 힘차게 오늘의 퀴즈 정답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1: 두랩돈입니다.
0: 맞아요. 오늘의 퀴즈 정답 바로 두랩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랩돈 단위가 가장
2: 작은 단위.
0: 작은 단위. 예. 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0: 오늘의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9507번님, 9389번님, 또 1150번님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 5798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심을 늘 강건하시길, 더 많은 분들을 위해 귀한 힘이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네. 우리 네. 큰형님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 또 1946번님 두레돈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 반갑습니다. 일전에 범어중앙교회 찬양하러 오셨죠.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장로님, 단장님, 집사님 목소리 덕분에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시작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9507번님의 문자를 우리 네. 단장님께서 되게 도전 받으시면서 네.
1: 예, 예전에 예, 급히 교회에 가는 바람에 흥금을 안 챙겨서 주머니에 500원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2: 네. 네. 근데 네. 이 500원을 500만 원으로
0: 500만 원으로. 네. 팬들님께서 이야, 9507번님 대단하시네. 주머니에 500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네. 우리 9507번님께 500만 네. 원의 헌금을 하시는 큰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선생님들이 저 아주 오래전에 광주 상부 대제도 집회를 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예, 군인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어느 한 병사가 네.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3: 네.
1: 그, 그 봉투를 감사히 받았죠. 그 가면서 보니까 동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3,700원이 들어 있었어요.
2: 네. 전체 뭐 3,750원인가
1: 그렇죠.
2: 네. 네. 네. 하여튼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몇십 원까지 그 봉투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1: 주머니에 있는 거.
2: 그 저희들은 의아해했죠. 왜 갑자기 뭐 하려면 3,000원 뭐 군인이니까 그쵸. 뭐 1,000원, 2,000원, 3,000원 할 수도 있지만 왜 뭐 잔돈까지 이 동전까지 전부 다 넣었을까? 근데 순간 생각이 아 주머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멘. 확 머리에서 지더라고요.
1: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네.
0: 맞아요. 마치 이 우리 두랩돈, 네. 여인의 두랩돈과 같은 우리 군인의 헌금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랩돈 이렇게 퀴즈를 드리면서 저희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있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헌신과 결단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도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네.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금액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마음을 함께 전하면서 오늘 헌신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꾸려가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지 오늘 방송 가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3: 네.
0: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여 년이 넘게 지금 그렇죠. 찬양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의 시작점 그리고 네. 어떤 계기라면 계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예, 저는 예수님을 고2 때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겨우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0: 네.
1: 전도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981년도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0: 야.
1: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평생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며 제가 주를 위해 살기 놀았고 결단하게 되었고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우리 단장님의 처음에 그 결단의 시작. 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2: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는 불교 학생이 부회장이었어요.
0: 맞아요. 강력한
2: 네, 저도 사실은.

0: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평범한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고1 수련회 때 사실 제가 좀 크게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가슴속에 나도 찬양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한 후에, 저희 교회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비전센터 교육관이라고 하죠. 예, 깜깜한 밤에 누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 음성이에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들으겠다 봤는데, 저희 교회 운전 기사님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 이제 내가 살아도 작곡자였어요.
1: 최배송 집사.
0: 예, 순간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형편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잠시 운전기사로 와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고 지금 저희 그리스도의 편지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을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2: 세상에.
0: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야 되겠지만, 그때는 예, 배송이 형님, 예, 제 멘토지만 너무나 멋졌어요. 네, 멋있어 보였고.
2: 정말 우연찮은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0: 그렇죠.
2: 보여주셨죠.
0: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뱉었던 그 말이, 또 생각했던 그 헌신의 기억들이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저를 그 길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2: 우리 여집사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3: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찬양 선교단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4년 전으로 저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가 이 찬양 선교단에 제가 들어오려고 한 15년 전서부터 무던히 매달렸습니다. 스텝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언제 시켜주려나, 언제 시켜주려나.
2: 바로 받아주신 게 아니었군요.
3: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어느 날, 우리 저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사역해보지 않겠냐고. 그때가, 정말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2: 야, 그래서 실은 그 여정 속에 우리 여지사님이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또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지금도 그 여정 속에 있지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0: 네,
2: 생각이 함께
0: 맞아요.
2: 듭니다.
0: 사실 세상 노래를 많이 버스킹하면서 부르고 다녔거든요.
3: 아니, 그런 말씀.
0: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두려웠어요. 네, 저희들은 네, 또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네, 팀들인데 또 이렇게 또 젖어 있어서 어떡할까 하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저희 팀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열심을 다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3: 감사합니다.
2: 너무 귀합니다. 실은 우리 세 분의 찬양 사역의 결단. 실은 삶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게 실은 말로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정말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마음을 품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은 한 번에 결단을 하는 것보다 그 결단을 지켜가는 것이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역을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다시 붙들게 된 말씀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4: 저는 사실은 창단 때부터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4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지요. 예, 많았지만은 뭐 앞서 지나간 우리 단원들 간의 갈등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와 창단 멤버로 오랫동안 그 친구로 또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던 이제 내가

0: 살아도 우리 작곡자 최배성 집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지만은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또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지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다잡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을 내어서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복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방인규 장로를 우리 방인규 장로를 32년 동안 이렇게 동역자로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여석구 집사가 4년 전에 팀에 합류를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 설교를 하는지 참 저는 단장으로서 또 우리 방인규 장로와 또 여석구 집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아, 역시 단장님.
2: 네, 사랑합니다.
1: 네, 목소리가 울컥하셨지만 아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힘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았던 게 매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죠. 근데 주일마다 찬양하면 그 모든 힘든 게 싹 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멘. 오히려 가서 성도님들과 찬양할 때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주 한 주간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너무 저희가 감동이었거든요. 저희들은 매주 사실 다른 교회를 가기 때문에 찬양 레퍼토리는 거의 똑같잖아요. 네. 근데 같은 찬양을 늘 들이다 보면 사실 좀 나태해지기 쉽고 좀 그런데 새롭게 그 찬양을 매주 드려도 거기 찬양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할 때 그분들의 표정이나 그분들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함께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 그냥 행복인 것 같아요.
3: 아멘.
2: 네,
3: 네. 네 우리 여지사님께서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잠시 훔치셨는데 네, 여지사님은 어떠세요?
2: 아 오늘 방송하기가 좀 감당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단장님 장로님 말씀에 아유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네요.
3: 네, 사실은 이 삶의 결단 속에서 이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세 분의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네.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견디고 버티고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네. 연합함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면서 이 결단의 마음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여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 처음 들어올 때 머리에 종양이 있었거든요.
3: 맞아요.
1: 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간증을 드렸지만 찬양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 종양의 90%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종양이 근데 요즘에 고백이 그래요. 종양이 안 난다 하더라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3: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9507번님께서 멋진 사역 감동입니다 하시면서 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과 혼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결단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찬양 잠깐 나누고 저희가 결단 기도문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아침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제가 다시금 헌신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문 함께 받아주시고 함께 이끌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눌 결단 기도문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고백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시간 그리스의 편지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과 헌신을 주제로 오늘의 결단 기도문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의 편지분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기도문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 헌신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눠드립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선택 가운데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망설임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2: 제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과 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고 특별한 일뿐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하소서.
3: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순종이 부담스럽고 헌신의 길이 외롭고 힘들 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1: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오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결단과 헌신의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마음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결단 기도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0: 짧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헌신이나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일상을 맡겨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0: 아멘.
2: 예, 오늘의 첫 저희 말씀이 사랑이었죠.
0: 네.
2: 예, 뭐 아무리 많은 저희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코 사랑이 없으면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맡긴 시간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0: 아멘. 저희 오늘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단과 헌신, 결단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8시까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증의 겸디 김경PD였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축복하는데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6: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5: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7: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8: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5: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9: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 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하고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께는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에 비록 수입은 많지 않지만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금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를 낸 부자가 참가한 사람들에게 던진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실로 당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참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행복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이 모습대로 만족해야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외모가 별로여서 몸이 약해서 속썩이는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전심전력했지만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사도는 나는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족의 비결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유독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면을 둘러보아도 철장으로 가려막혀 있는 어두침침한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이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배고픔과 궁핍한 상황에도 비천한 삶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령의 평강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실족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만 하면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리라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다가도 문제가 없어지고 물질이 생기면 세상 일이 또 바빠지면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봉사도 직분도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점점 멀어지고 종국에는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하던 이가 부유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칭찬을 받으면 무슨 시험이 옵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안하무인이 됩니다. 인색하기 쉽고 십일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쉽고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허영 음란 방탕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할 때보다 오히려 배부를 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 광야에서 헤맬 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고 왕권이 안정되니

0: 무료했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사지에 내몰아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보다 오히려 배부르고 풍부할 때 실족하기 쉬운 것이 모든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초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내리는 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잠시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늘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탐욕에 대해서 거머리처럼 끝없이 다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움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 자족의 비결이요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동물은 본능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으나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이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화니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당신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겠죠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눈을 뜨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녀는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남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린 것을 이내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귀중한 가치를 알기에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은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느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 속에서 담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충만을 보게 될 때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족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족의 은혜가 임할 때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족의 은혜를 주시니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옥에 갇힌 자신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족의 은혜를 주시니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자족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족의 은혜가 임할 때 약할 때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며 강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구 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36-2086 문연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6.25 구국 기도회 및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국대학의 기독교수 직원과 선교단체 그리고 대학교회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엘힘 워십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713-644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교회가 6월 28일 주일 세계로교회 본당에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합니다. 뮤지컬은 신천노역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31-712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1970년과 80년대는 복고송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통기타를 치면서 마치 복고송의 가사는 마치 시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참 작사 그리고 작곡을 통해서 참 통기타를 치면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화려한 조명이나 뭐 빠른 댄스곡보다도 천배만배 나았던 시절 70년대 80년대의 복고송 시대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보면은 언니언스라는 듀엣이 있는데 남성 듀엣이 부른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시작할 때 종이 편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들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시적이고 또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있는 포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 나대회 때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아가스인데 이 아가스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아름답고 달콤한 정말 감미로운 편지와 같은 그 언어로 가득 찬 내용이 바로 아가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가스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노래, 사랑하는 편지와 같은 노래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이 아가스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아가스를 보면은 이것이 단순한 남녀간의 연애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보낸 이게 사랑의 러브레터, 거룩한 러브레터가 바로 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아가스 3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 떠나는 신부의 애절한 노래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마침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쏟아내는 신랑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찬 것이 또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별이 반짝이는 밤에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꾹꾹 누르면서 썼던 그 낭만의 편지, 종이 편지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십자가의 진실과 진리와 사랑을 이 안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밤이라고 나옵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의 침체, 방황 이런 것들 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내가 밤에 침상에서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깊은 자리, 이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성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내가 무감각하고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있는 이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영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도 찾아대지 못하여 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상실의 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어. 그런데 아가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리했으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니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았으마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게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자마자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경계를 넘어서다, 완전히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뚫고 통과하는 위대한 영적 전환의 순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경험한 거, 나름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답인 양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의 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썩은 동화줄처럼 엮여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험, 내 신앙의 경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내 한계에 다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포기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밤을 통과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밤을 해결하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발버둥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 1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때서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고 말이야.

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깜깜한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과 내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빈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다시 만나주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주소서.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가면서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 주님의 맹렬한 사랑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이 신부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먼저, 언제나 주님은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주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늘 내 곁에서 고요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밤에 나를 향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주님의 그 눈물 젖은 그 편지 아가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기뻐해지란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한없이 그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과 그리고 또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수치와 타락과 그리고 상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향해서 서신 눈물 젖은 러브레터가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스가 노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이것이 한 통의 편지처럼 우리가 이 아가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고백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로 시작되는 이 신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편지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글은 전문을 다 읽기도 전에 신랑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게 된 신부는 다시는 신랑을 놓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장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언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4장을 꼼꼼하게 이 4장의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네 이는 3절에 네 입술은 4절에 네 목은 5절에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의 어린 산성 같구나. 이 말씀이 신체 조목조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예쁘구나, 몸매가 날씬하구나, 매력적이구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너의 육체와 영혼은 타락하여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책임진다.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응?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종목종목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네 자신조차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이 아가스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가스를 펼치고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었지 않겠습니까? 고대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있는 신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닙니다. 그런 단서는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다가 돌아온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옷을 다 입혀주시고 네 과거의 죄, 네 현재의 죄, 네 미래의 죄와 모든 네 슬픔과 네 고독과 네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하다 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네 흠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흠이 없구나.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이 너는 흠이 없구나,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사랑아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먼저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압도적인 사랑, 이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오직 그 사랑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에게 온전히 마음을 빼앗긴 신랑의 이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흠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기름은 모든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고 극찬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왜 잠겨있고 왜 덮여있고 왜 봉해져 있을까요? 사랑하지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주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짓밟으며 지나가는 길가에 핀 꽃이 아니란다. 오직 나만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동산이며 오직 나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봉해놓은 순결한 우물이요 샘물이란다. 오직 나만을, 오직 나만을이라고 지금 봉하고 다 덮어놓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내 사랑아, 지금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처럼 잘 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진솔한 고백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강건하여서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신부야, 너는 흠도 없다 점도 없다 이렇게 불러주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신랑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에게 최고의 로버리터를 받은 신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의 초라한 상태를 알고 한없이 그전에는 움츠려 있었지만은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나는 흠도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에 역경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서부풍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즐겨 부르는 복음송에도 동남풍아 불어나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향기 날리니,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북풍이 불고 차갑고 매서운 북풍이 불 때도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풍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 아픈 연단을 말하는 것이 북풍입니다. 반면에 남풍은 위로와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신랑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삶에 고난이 북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또 축복에 남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꽃이 흔들립니다. 꽃이 흔들리니까 꽃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위로의 바람을 통해서 내 삶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지에 흩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향기를 날리면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야. 이 당당하게 그리고 날마다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랑 아가스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사랑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태풍 같은 인생 가운데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가장 깊은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그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바람 같은 강력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과 더 깊고 넓은 사랑 안에서 내 삶의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머뭇거리며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 꽃이 먼저 찾아와 삶을 흔든다는 진정한 설교의 말씀의 목표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마침내 신랑 되시는 내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써보내신 그 눈물 젖은 러브레터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십시오. 밤을 지새우는 행복한 그 영적인 추억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어제의 실수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3년 후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시 서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털고 일어나 다시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잔향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에서 숲속 전원교회를 섬기는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장마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밤에는 꽤 더워진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여름의 초입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 네. 녹색으로 색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 덥고 습한 날씨 속에도 산가들이 여러 색깔의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짙은 여름의 푸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샬롬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생방송 오늘도 샬롬. 여러분들께서 오늘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이종호 목사님과는 어떤 책을 공부하게 되는지. 오늘은요 목사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왜죠?
2: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0: 아 그리고요 성경 66.